0: 한국에서는 이제 경제 지표는 일단 축제 분위기인데 막상 서민들의 가계부를 열어보면 지금 한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오늘은 2026년 6월 이 두 얼굴의 경제 상황을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정말 두 얼굴이죠. 양극화. 예. 일단 어제 오늘 그 경제 기사 보니까 앞으로 뭐 코스피 만 1만 시대까지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코스피 1만 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불장이라는 거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활활 타오르듯이 계속 오르는 대형 상승장을 말을 하는데요. 오늘도 장이 열 열리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600선을 뚫었거든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조만간 1만 지수가 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에 불이 붙은 이유가 바로 반도체. 그 반도체 때문인데요. 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쉽게 풀어드리면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한 인기 상품이 1, 2년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슈퍼사이클은 인기가 최소한 4년에서 5년은 가는 그 역대급 호황기를 말을 하는 건데요. 네. 앞으로 한 4, 5년 동안에는 이 반도체가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게 지금 그 상황의 정중앙에 저희가 있는 거죠.
1: 야, 당분간 그러니까 반도체는 든든하다.
0: 네, 맞습니다.
1: 그 중심에는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 거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또 최근에 전 세계 AI 컴퓨터에 꼭 필요한 HBM4E라는 초고속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했는데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AI 전용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위로 이렇게 계속 높게 쌓는데요.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최신형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처에 샘플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덕분에 지난달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1: 네. 반도체가 뭐 잘 팔려가지고 나라에 돈이 많이 도는 건 참 좋은 소식인데.
0: 네.
1: 근데 앞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사상 최대의 그늘도 또 한 면에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자, 나라 전체적으로는 지금 부자가 되고 있는데 정작 이제 서민들은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통계청 발표로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 20% 가구는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평균 마이너스 43만 8천 원의 적자를 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적자래요.
1: 적자 폭이래요.
0: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상황을 살펴보면 알바 자리나 이제 소득은 제자리인데 먹을 거 사고 병원 가고 뭐 대출 이자 내고 뭐 이런 필수 지출은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계속 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빚이 생기는 상황인 거고요.
1: 네.
0: 반면에 소득 상위 20% 부자들은 지난 1분기에 여윳돈이 평균 344만 원이 생겼다. 이것도 사실 4년 만에 최고로 많은 흑자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1: 그러니까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차액을 계산해도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나는 거네요.
0: 그렇죠.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예요. 빈부 격차가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이 대기업의 수출 대박 상황이 그 골목길이나 이 서민들의 지갑에는 사실상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중동 전쟁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이 저소득 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고소득층은 성과급도 많이 받고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어떤 투자 이익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계층 간의 어떤 살림살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됐다 그런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뭐 풍요 속의 빈곤이다, K자형 양극화다 뭐 이런 표현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근데 이걸 좀 메워 보겠다고 요즘 주식 시장에 빚내 가지고 뛰어든 분들이 또
0: 맞아요.
1: 나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면서 있잖아요.
0: 이게 B2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를 요즘 포모 심리라고 한대요.
1: 포모?
0: 네. 자기만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를 포모 심리라고 한다는데요. 근데 사실 요즘 은행 대출 이자가

0: 거의 6%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증권사에서 또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이 비투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무려 36조 원을 넘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신용거래 융자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서 빌려간 아직 갚지 않은 빚의 총합이래요. 그러니까 이 빚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빚낸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비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주식시장이 겉으로는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불장이지만 또 언제 꺾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 지금 이렇게 비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손해가 크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진짜 네. 너무 네. 아, 이쯤이면 꺾이지 않겠어? 꺾이지 네. 않겠어?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오늘 팔아야지, 오늘 팔아야지 또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신 분이 많으면서 네. 잔고도 그만큼 또 갖고 계시는 거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렇게 대박 노리고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거는 네. 좀 모두가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는데 네. 또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아유. 근데 또 돈에 이렇게 엄청 예민해진 이때에 네. 대기업에서는 성과급을 두고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0: 네. 이것도 오늘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성과급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사를 봤었는데 삼성에서도 어쨌든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월급을 6.2% 올려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1: 네. 네. 진짜 돈이. 아,
0: 네.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파격적인 복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이 없는 직원들한테 연 1.5%의 아주 낮은 이자로 네. 5억 원까지 집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오, 삼성에서.
1: 1.5%?
0: 네. 네
1: 좋겠다.
0: 지금 6%의 그 금리가 은행에서는 지금 일반적인데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동요를 한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이번 달부터 이제 임금 협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 삼성은 집사라고 5억을 빌려주는데 왜 우리는 1억만 빌려주냐. 우리도 똑같이 맞춰달라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급 배틀에 이어서 기업끼리 이제 복지 배틀이 붙은 셈이고요. 아, 실적이 좋을 때 확실하게 뭔가를 잡겠다라는 네.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긴 합니다.
1: 네. 삼성에서 쏘아올린 이 네. 성과급 잔치가 참 네. 강구경 네.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네. 보게 되는데 네. 거시경제 숫자는 화려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빈부격차에 또 과열된 네. 비투에 기업 내 네. 복지 갈등까지 참 숙제가 많네요. 네.
0: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는 반도체로 벌어들인 이 엄청난 돈을 대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축제로 쓰게 하지 말고 좀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정부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이 심하고 빚으로 가득 찬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좀 경고의 말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이런 성과에 대해서 직원들끼리만 이렇게 좀 나누는 것보다는 어쨌든 같이 하는 협력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협력 기업들과 함께 나누는 상생 성장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네. 정말 화려한 숫자에 착시에 속지 말고 이게 수출 호황의 열매가 좀 사회 구석구석에 나눠질 수 있도록 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금쪽 같은 경제 이슈 잘 들었고요.
0: 네.
1: 이 경제 이슈에 적합한 우리 금산댁의 선곡 궁금하네요.
0: 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김현식의 골목길 골라봤습니다.
1: 아, 골목 상권도 네. 살려야 된다. 네. 뭐 그런 의미예요.
0: 돈이 좀 골목에도 들어왔으면 해서 대기업에 번 돈이 네. 우리 집에도 들어오고 골목에도 네. 들어가고 예. 네. 그랬으면 해서 김현식 가수 버전의 골목길 네. 선곡했습니다.
1: 예. 전해드리고요.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가볼게요. 금산댁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광역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 방송 함께하실 전문가 두 분 모셔볼게요. 중전마마 아니고요. 머니마마들이 오셨습니다. 똑 부러지는 솔루션으로 가정경제의 천하를 평정한다. 머니천하 납시오. 자, 재무 전문가 홍하나 팀장님, 권미아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권미아입니다. 네,
0: 아, 머니 마마님들 딱딱에 예. 어울리는 예,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오늘 6월의 첫날 상반기가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된 건데 네. 뭐 잘 보내셨습니까? 2020년 상반기 마지막 달을 만난
1: 저는 그때 이제 올해 그 목표가 뭐냐 그때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그 질문 주셨을 때 올해 목표는 건강과 다이어트다 했는데 다이어트는 잃었어요. 다이어트는 잃었는데 건강을 잃었네요.
0: 아, 다이어트 너무 심취해서.
1: 네, 다이어트에 너무 심취하니까 건강과 다이어트를 같이 할 수는 없구나 깨닫고 다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살을 찌우는 중입니다.
0: 너무 너무 무슨 예. 달리션 바람에 예. 어떻게 권미아 팀장님은?
2: 저도 새해 초의 목표는 다이어트였는데. 네, 사실 저는 그것도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네. 올 12월이 가기 전에는 꼭 이뤄서
0: 그렇네요.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이니까 이쯤에 다시 한번 세워보고 네네. 하반기에 다시 7월부터 시작해보는 그런 것도 뭐 지혜라면 지혜일 수 있겠네요. 새 달이 와도 저희는 변함없이 출동합니다. 오늘 출동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광역시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거예요?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부모님 간병 걱정과 나의 노후를 함께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네, 부모님이 깜빡깜빡 하시거나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자녀 입장에서는 치매나 간병,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고령 부모님께서도 준비 가능한 치매 간병 보장과 40대 자녀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 노후 의료비와 연금 그리고 간병보험과 장기 요양 보장의 차이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부모님 간병 걱정과 나의 노후 준비를 함께 대비하는 방법 팁을 받아가시죠.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등산도 다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교실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아주

0: 건강한 분입니다. 워낙 씩씩하셔서 늘 아 우리 엄마는 아직 청춘이지 하고 생각하며 지냈는데요. 몇 달 전 퇴근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했다가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1: 아고 하나야, 전화 잘했다. 내가 지금 집 앞인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 못 들어가고 있거든. 네 지금 물어보려고 전화를 딱 들었는데 마지막에 전화가 딱 왔네.
2: 엄마 우리 집 오셨어요. 미리 얘기하시지.
1: 아니 너네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 집 비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2: 엄마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47년 동안 엄마 비밀번호 내 생일 아이가? 0412. 아니 똑똑하기로 소문한 우리 건여사 왜 그러지?
1: 아, 엄마 다 듣는갑다. 그래 고맙다 딸내미, 얼른 집부터 들어가야겠다. 근데 뭐 0412라 했지.
0: 정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그 뒤로는 비슷한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치매가 우리 엄마에게도 찾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아프시거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79세 어머니도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40대인 저도 지금부터 함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 만나보셨어요. 47세 여성분이신데요. 최근 어머니께서 좀 깜빡깜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혹시 치매나 간병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커졌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정말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 자녀 입장에서는 막 마음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러면 얼른 치매나 간병보험 같은 거 준비하겠구나 챙기게 되고요.
3: 맞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 100세 시대라는 말을 그냥 누구나 인정할 만한 숫자가 됐거든요.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가 기대 수명이 남성은 80.8세, 여성은 86.6세인데요.
4: 네, 고령화 수치 갈수록 늘어날 거고요. 뭐 고령화 지수 역시 2020년에 129%에서 2030년에 330%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뭐 초고령화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한데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우리 오래 살아야겠죠.
0: 그렇죠. 무병장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주변을 보면은 유병장수로 그냥 나이만 연령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3: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병원비가 많이 들 것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 50대는 평균 22만 원 정도, 60대는 371만 원, 70대는 562만 원, 80대는 729만 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0: 연간.
4: 네. 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발표 따르면은요. 65세 이상 노인은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노인 1인당 만성질환이 평균 2.2개. 네. 네. 복합질환자의 비율이 역시 87%가 넘는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어머니들 보면 약이 열알이 막 넘어가요. 맨날 그 정도로
4: 배부르죠.
0: 약으로 배부르다고 하시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하루라도 빨리 노후에 쓸 의료비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3: 딱히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는 당장 순수하게 의료비 목적으로 현금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험으로 이제 걱정되는 항목에 대해서 제가 보장을 미리 준비하는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4: 네. 네, 추천드리는 거는 한 가지 방법보다는 적절한 의료비 통장과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뭐 소액으로 걱정되는 질병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또 보험으로 준비를 병행을 하시면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0: 그러니까 나는 현금만, 나는 네. 뭐 보험만 이게 아니라 적정하게 균형을 네.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4: 그렇죠.
0: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과 어머니는 어떤 대비를 하면 될까요? 오늘 저 치매랑 간병보험 물어보셨거든요.
3: 맞아요. 우선 사연자님의 어머니부터 말씀드리면 그 어머님은 보험 나이로 올해 78세가 되셨어요.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되는 건 아마 치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치매보험이나 장기요양 사용 시에 제가 보장되는 치매나 간병보험은 대부분의 가입 나이가 75세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사연자님 어머니가 설령 가입 나이가 가능하다 하시더라도 보험료가 엄청 높기 때문에 사실 제가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치매나 간병보험은 75세까지만 가입이 되는군요. 네.
3: 그런데 제가 대안으로 이건 안 되시니까 네. 대안적으로 설명드리면 상대적으로 그것보단 저렴한 요즘 나오는 표적 치매 치료비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험을 준비하시면 저희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로 뭐 원하신다 하시면 간병인 보험까지 가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면 간병인 보험은 75세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3: 간병도 치매도 75세까지는 아니고 네. 일부 보험이 75세 이상도 인수가 되긴 해요. 그런데 아. 보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5: 예. 그럼 표적 치매 치료비는 치매 보험하고는 다른 건가요?
4: 네. 최근에는요. 표적 치매 치료비는 많은 회사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담보인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보험은 치매를 진단받고 등급이나 경증에 따라서 진단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 치매 치료비 담보는 치매를 직접적인 치료를 할 때에만 아. 직접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네.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5: 그러니까 진단받고 치료할 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4: 그렇죠.
3: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표적 치매 치료비 보험은 최근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알츠하이머 치약으로 해서 레킨비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치매 진단 이후에 그 표적 치료를 받을 때 투약하는 약들이 사실 고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약인데요. 사실 이 담보는 저희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0년 갱신으로 2만 원대 전후로 충분히 가입이 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병인 보험까지 원하신다면 동일하게 20년 갱신으로 대략 한 7만 원대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간병인 보험은 사실 뭐 치매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질병이나 재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장받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5: 근데 이게 표적 치매 치료비 담보니까 일단 뭔가 이렇게 주계약이 하나 있고 거기다가 얻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3: 특약으로 들어가긴 해요. 예. 근데 주계약이라고 해서 뭐 예전처럼 무조건 사망보험금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이게 요게 주로 해서 요것만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5: 아,
3: 저렴하게 나온 보험인 거죠?
5: 우리 어머님 연세가 많으셔서 보험금이 가입이 돼도 보험료가 너무 높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월 한 7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어떻게 좀 감당 가능한 수준이실 수도 있겠네요.
4: 그렇죠.
5: 그러면 따님인 우리 사연자님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4: 네, 우리 사연자님 어머니는 79세시고요. 네. 사연자님은 47세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장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사연자님 노후 준비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님은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
5: 투트랙.
4: 네.
3: 또 저희가 사연자님의 그 가족력도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많이 가입하더라도 아프지 않거나 해당 질병에 맞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는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 보험으로 먼저 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5: 예, 연금 보험으로 노후 생활비를 일단 마련해둬라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4: 네, 맞습니다. 사연자님은요 노후에 대한 의료비나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큰데 매년 은행 적금으로만 현금성 자산 준비하셨거든요. 여태까지는. 네, 물론 적금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은행의 특성상 비과세가 있고 즉 이자 노후세를 매년 내야 되겠죠.
3: 사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단계로 이제 모아주신 자금은 그대로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금액으로 남겨두시고 나머지 이제 비과세 연금 상품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그 앞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대략 10년 정도 충분히 납입이 가능하셨고요. 67세부터 연금으로 받아가신다라면 저희가 67세부터 100세까지 총 수령액이 무려 원금 대비 360%가 넘었습니다.
5: 오, 총 납입하는 원금 대비 360%.
4: 네.
5: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체감상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을 좀
4: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예.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연금 금액은요. 매월 확정 보증되는 연금 상품이고요. 물론 요즘 주식 시장 아까 좋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수익률에 따라서 더 높은 연금액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연자님은 오랜 기간 끝까지 안정적으로 받아가 하는 것도 우리 안정성도 그렇죠. 놓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3: 그래서 저희가 정리 한번 해봐드리면 그 사연자님은 현재 보험 나이 47세시고요. 10년간 매월 30만 원을 납입하면 67세부터 평생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매월 32만 원 정도가 됩니다.
5: 죽을 때까지 32만 원. 30 근데 30만 원을 넣고 받아가는 게 32만 원이면 좀 작다.
4: 그렇죠.
5: 네, 그렇게 약간, 그런가? 10년 넣고 너무 말하나?
4: 네, 좀 바라시려면 사실, 이른 나이에 준비를 하시면, 그쵸. 이 금액을 확 늘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47세라는 나이라도 보니까, 근데 하지만 딱, 납입은 10년 하시고 네. 30만 원씩 하시잖아요. 그러면 총 납입 금액 3,600 됩니다. 근데 하지만 받아가시는 금액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하는데 100세든 110세든 평생 32만 원 지급되잖아요. 네. 그리고 100세까지만 해도 원금 대비 360%예요. 근데 105세까지 받는다면 410%.

0: 초고령 사회에서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강력 네. 추천드리는 거죠.
1: 사실 우리가 뭐 7, 80, 90 이렇게 됐을 때는 소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단 30만 원 엄청 크겠죠.
0: 그렇죠.
1: 클 것 같아. 예. 네. 연금보험은 이제 오래 살수록 이득이다 이런 생각들 좀 가져가시고 그럼 이제 만약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날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2: 너무 날카로운 질문 주셨어요. 손해보는 건 또 싫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연금 상품은 연금 수령을 하다가 사망 시에 원금은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의 가입한 확정보증연금 상품은 사망 시에 약 7천만 원 이상 보증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계산을 네. 한번 해볼 건데요. 납입 종료 후에 연금을 1년 받다가 사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0: 자, 그러면 매월 32만 원 수령하니까 1년간 총 384만 원 수령하고 사망하셨어요.
1: 네.
0: 네, 원금 3,600만 원이 아니라 보증된 금액이 7천만 원에서 받아간 384만 원 제하고 나서 약 6,600만 원이 상속인에게 지급이 되겠죠. 못 받은 금액에. 예. 네, 그러면 당연히 평생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고 오래 사는 게 유리하긴 한데 혹시나 조기 사망한다고 해도 납입했던 원금에 두 배 이상은 보증이 그러네요.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상품 이름이 뭐라고요?
0: 다시 상담 문자 주시겠어요?
1: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원금 대비해서 한 서너 배까지는 보장받을 수, 아 저기 받을 수 있고 혹시나 이제 조기 사망을 한다고 해도 원금 대비 두 배는 딱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 플랜이라는 거네요. 예, 이런 상품도 있고요. 자, 그럼 사연자님 케이스로 돌아와서 치매나 간병보험 준비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2: 네, 저희 사연자님은 현금성 자산도 준비를 하셨지만 그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면 간병 관련 보험도 준비를 좀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치매뿐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 시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거든요.
1: 네, 이 장기요양 등급 받고 나서 뭐 노인유치원이나 집에서 요양보호사 케어를 받는 그런 비용을 보장하는 거죠?
0: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급여나 시설 사용에 대해서 매월 지급되는 보험과 동일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1: 받아야 돼요.
0: 네, 제가 급여나 시설 사용 무관하게 생활비를 준다 이런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생활비를 주는 만큼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1: 얼마나 비쌀까요?
2: 예를 들어서 총 20년 납 종신보장으로 경증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에 그 매월 20만 원 중증일 때는 더 이거 추가로 또 30만 원 추가로 지급이 돼요. 그 매월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는 약 월 5만 5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1: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예. 그럼 또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경증 종증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네. 차이가 어떤 거죠?
0: 네, 우선 등급 판정은요. 만 65세 이상자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 판단되면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받아요.
1: 네.
0: 그러면 중증 장기 요양은 장기 요양 1, 2등급이고요.
1: 네.
0: 경증 장기 요양은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까지 다 포함이 돼요.
2: 저는 사실 소액으로 준비하기는 괜찮은 이제 간병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연자님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60대 중반 이후에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계속 산다면 그 매월 32만 원 여기에 혹시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면 추가로 최대 50만 원을 더 받아서 최대 82만 원과 또 여기에 추가로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노후에 사실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이렇게 우리 사연자님의 치매 간병보험 준비 좀 도와드렸습니다. 뭐 부모님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자녀들 마음은 철렁하죠. 근데 걱정만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가능한 준비가 뭔지 좀 차근차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70대 부모님은 가입 가능한 보장과 보험료를 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나이 때문에 40대는 치매 간병보험뿐만 아니라 연금과 현금성 자산까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좀 총체적인 보험 점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인데요. 상담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78번님이 똑 부러지는 홍하나 팀장님 오늘도 열일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0: 감사합니다.
1: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소비자민원

이어갈 텐데요. 오늘 따님과 어머님의 그 보험, 노후 대비 이런 것들 함께 전해드려서 아마 이 곡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잔나비 투게더 듣고 소비자 민원실로 가볼게요.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민원 만나보겠습니다. 2992번님. 안녕하세요. 최근 아내가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현재는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셔서 아내가 암보험 준비를 꼼꼼히 해뒀거든요. 그런데 암 진단금이 1억 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니까 유방암은 특정암으로 분류돼서 일반암 진단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요. 암보험 가입 시에 일반암과 특정암 보장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전문가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고, 아내분이 유방암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니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근데 또 다행히 조기 발견을 하셔서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믿었던 보험금인데 암보험 나 1억 준비했어 라고 했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서 약간 지금 멘붕 상태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가 만나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저희도 사실 의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미리 제가 받아서 보험증권 받은 거를 분석해서 찾아뵀었어요. 네. 근데 우선 사실 암 진단자금이 1억이 맞았어요. 그런데 증권을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해보니까 그 암진단비가 일반암, 소액암, 특정암, 고액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도 뭐 특정암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금액이 3천만 원 나왔다고 하셨는데 특정암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2: 네, 증권상 보면은요, 특정암은 대장암, 생식기암, 유방암으로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내분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금이 1억 준비되어 있었고, 여기서 특정암은 가입된 일반암 진단비의 30%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0: 증권상에 명확하게 네. 써 있었군요.
2: 네, 깨알같이 아주 네, 작은 글씨라고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일반암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하셨는데, 특정암에 포함된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3천만 원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0: 예. 뭐. 주위에 보면 유방암으로 뭐 진단금 1억 원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보험 상품마다 이런 게 좀 다른가 봐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두 분 부부가 이제 가입하셨던 보험의 특성이 이렇게 나눠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품이었던 거죠. 통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암보장은 저희가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만 나눠져 있는 가입하는 조건이 최근에는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경우가 아니었고요. 특히나 뭐 이분은 이제 유방 암은 일반암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한 진단을 모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암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30%만 받으셨던 거죠.
0: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유사암은 암과 유사한 질병이지 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유사암만 하고 아니라서 받냐 못 받냐 이제 그거 네. 물어보신 거죠? 아니 앞에서 왜 그 암 진단비가 네 개 나눠질 때 거기 없었었나? 아니면 두 개 나눠질 때 있었나? 일반암하고 왜 뭐 있으니까 난 잠깐만요. 그래도 뭐 특정암이라고 얼마 30% 나온 거 보면 유사암도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받을 수 있다. 있으니까 X.
2: 네, 고민을 많이 한 만큼 맞추셨어요. 네. 네, 있다 없다 막 헷갈렸는데 유사암도 암 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의 한 종류 맞습니다. 네. 네, 다만 일반암보다 치료 예후가 비교적 좋거나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에서는 일반암과 따로 보장을 구분을 해서 금액 자체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사암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은 보험사에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유사암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부 회사에서 일부 상품에 따라서는 대장 점막내암까지 유사암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갑상선암도 유사암이다. 그러면은 끝에 그냥 널이 복잡하니까 암자로 끝나는 건 그냥 다 암이다. 네. 생각했을 때 암으로 끝나는데 암 아닌 거 있습니까?
2: 암으로 끝나는데 암 아닌 거.
0: 아닌 거 예외로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 네. 암으로 끝나지 않는데 암인 거는 있네요. 지금
0: 맞죠.
2: 네. 네.
0: 그러면 좀 이렇게 예, 뭐 교집합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대부분 암으로 끝나는 거 어쨌든 암이다. 아, 네. 적게 봐도 받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보험 확인할 때 암 진단금이 얼마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암이 일반 암이고 어떤 암이 뭐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혹은 아까 케이스처럼 뭐 4개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지 이런 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1201번님이 약간 너무 작은 글씨로 그런 게 써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깨알같이 써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알아보나요? 왜 보험증권 내용은 그렇게 작게 써놓는 거냐고 여쭤보셨어요.
1: 작게 써놓지만 사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할 때 그 상품마다 굉장히 그 구분이 다르게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네. 우리 차 고를 때도 되게 알아보고 옵션 같은 거 구분하시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차값만큼 드는 게 보험 상품이에요. 네. 굉장히 조금 꼼꼼하게 전문가적인 상담을 거쳐서 가입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그런데 내는 그 총액을 생각한다면 네. 차값만큼 들어가네요. 그렇죠. 진짜 보험료가. 네. 7409번님이 유방암을 특정암을 해놓은 건 왠지 뭐 함정 파놓은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두 분은 전문가시니까 암보험을 뭐 어떤 걸로 들어놓으셨는지 궁금하다고.
1: 우리 아까 겸미아 팀장님 설명하셨을 때 네 가지 분류 말고 보통은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분류만 된 걸로 제안을 드린다 말씀드렸었고 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뭐 손쉽게 따져볼 팁 드리면 아까 대장 점막내암이 일반암에 포함되는 회사가 있고 아닌 게 있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은 어느 보험사나 지금 일반암이 네, 아닌 소외감, 네. 유사암이에요.
0: 소외감하고 유사암은 똑같은
1: 같은
0: 거예요?
1: 개념이죠. 예. 유사암인데 거기에 포함 안 된 대장점막암이 일반암으로 포함된 회사를 또 보장 범위 넓게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0: 또 갑자기 궁금해졌네. 네. 왜 이런 거 뭐 암은 최초 1회 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로 열고. 그러면 만약에 유사암에 한번 걸렸어. 일반암이 다음번에 걸렸어. 그럼 받을 수 있어요?
1: 각각 보장받죠.
0: 각각 보장받는 거예요?
1: 유사암은 보통 암마다 각각 한 번씩 최초 한 번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2: 그렇기도 하고 네. 요즘은 또 통합암이라고 해서 일반암도 있고 추가로 통합암은 또 이제 부위별로 나눠서 또 나오기도 해요.
1: 자세한 상담은 문자 주십시오.
0: 진입장벽을 자꾸 높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분들은 회사별로 또 괜찮은 상품 알고 계시다 보니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지금 방송 출연하고 계시는 분들과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로 상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민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3899번님 맞죠? 3899번님 저희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관리 중이십니다. 가족력이 있다 보니 50대인 저도 당뇨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비나 뇌의 심혈관 진단비는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당뇨는 어떤 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뇨 가족력이 있는 50대가 준비하면 좋은 보장과 보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고 당뇨 보장에 관한 질문도 주셨네요. 요즘 뭐 20, 30대도 당뇨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2: 네, 맞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그 당뇨는 뭐 중년의 나이에 많은 뭐 합병증과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으로 사실 보장받기는 어려운 질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당뇨 환자는 333만 명으로 최근 5년간 23.8%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뇨병 고위험군에 있는 인원이 1,300만 명이나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는 만큼 그 위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졌고요. 최근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에 당뇨 관련 보장을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0: 그 전 국민이 한 30%는 당뇨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거네요. 당뇨도 치료비가 많이 들죠.
1: 뭐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요. 당뇨 자체만으로는 치료비가 많이 들진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합병증이잖아요. 근데 당뇨 자체는 혈액 내 포도당이 정상 수치보다 높아서 소변으로 나오는 질병으로 당뇨 자체 증상보다는 예를 들어서 합병증, 족부 괴사라든지 신장 질환, 망막병증 그로 인해서 실명이나 뇌 심장 질환으로 합병증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걱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망률이 계속 오르면서 당뇨병이 암과 폐렴, 뇌 심장 질환에 이어서 국내 사망원이 5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환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질병에 걸리기 전에 사실 이거는 운동으로 예방하는 습관이 가장
0: 습관.
1: 네, 네, 식습관과 운동 제일 중요한데 혹여라도 당뇨 진단 받더라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험까지 뭐 준비를 해두면 좋겠죠.
0: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진단 전에 나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뇨는 진단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 그렇다면 보험을 준비할 때도 당뇨 뭐 진단비만 본 게 아니라 합병증까지 보장되는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0: 당뇨에 대한 그 보장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 그 당뇨병 자체를 보장하는 특약이나 보장금액이 있다고 해도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아요, 사실. 그나마 이제 중증 당뇨 진단 시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비 역시도 당뇨병 자체로 진단받으면 보장이 되는 게 아닌 합병증으로 인한 일부 질병만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1: 그럼 당뇨병만으로 보장이 되는 보험은 없어요?
2: 그나마 뭐 실손보험은
1: 아,
2: 의료비
1: 실손.
2: 쓴 것만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당뇨 환자들은 당뇨로 약을 탄다던가 뭐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보장될 수 있는 게 이게 실손보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심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 자체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경우까지 어떤 내 신체 일부가 망가졌다 할 때에는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추가를 해서 보장을 확대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1: 정말 이렇게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
2: 네.
1: 예. 질병 후유 장애 특약. 이거는 또 뭔가요?
2: 자, 이거 이 용어 그대로 내 몸에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남았어요. 그럼 이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후유 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걸 우리가 몇 프로냐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1: 네.
2: 이몇 퍼센트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신체의 몇 프로가 각각 부위마다 다 나눠져서 하나하나 몇 프로라고 이미 약관상의 퍼센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네.
2: 뭐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 치아까지 모두 있어야 할 자리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후유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유장애는 최소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장애특약의 보장이 가장 넓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3%부터 보장하는 후유장애에 가입하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1: 그렇군요.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라는 것도 있다. 당뇨는 이제 암 진단비처럼 진단만으로 큰 보장을 받기는 어렵고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는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태가 심해져서 뭐 발가락이 절단이 되거나 신장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말씀드린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면 50번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393번님 상담 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요거 짧게. 8939번님이 60대입니다. 암보험을 들지 않아 불안한데 지금이라도 암보험 넣을까요? 60대, 60대.
2: 넣으십시오.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저는 몰라요. 제가 돗자리 깐 것도 아니고 모르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질병 확률, 암 확률이 35%지 않습니까? 우리 스튜디오에 3명 있는데 그중에 한명 걸린다는
1: 왜 이래요?
2: 거예요. 네, 넣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1: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넣으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가져가라. 하나씩.
2: 우리 오늘 그 노후 준비, 우리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1: 따님, 네.
2: 같이 준비를 하셨는데 자녀 준비와 그 어머니 준비가 달랐잖아요.
1: 네.
2: 자녀 준비에서 말씀드린 우리 연금은 빠를수록 좋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 바로
1: 바로
2: 시작하시는 게
1: 넣으셔라.
2: 좋다. 네.
1: 예.
0: 그리고 마지막에 급하게 상담 주셨던 그분도 그 보험 나이 60세인데 암 보험 필요한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보험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1: 아, 또 그래요?
0: 그래서 늦추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1: 예.
0: 상담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그런 보험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홍하나 권미애 팀장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9270번님이 송디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6758번님은 와 송정혜 아나운서님 첫 인사말에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쭉 교신 말씀 보니까 저는 매도 타이밍은 모릅니다. 예, 1530번님은 반갑다고 다시 목소리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7409번님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예, 6월 한달 동안 여러분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끝곡으로 남기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 부근에는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주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개양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사고 지점 서운을 지나서 송내까지 8km 구간 정체입니다. 또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는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까지 또 광암터널에서 송파 사이 속도 줄어 있고요.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일교 사이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도봉터널 나올 때까지 이후로도 군자교부터 용비교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교에서 군자교 사이 1, 2차로에서는 작업하는 곳 있습니다. 작업 때문에 밀리는 곳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코치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합창입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밥 챙겨 먹어. 아, 길 건널 때 차 조심해. 감기 걸리지 말고. 생각해보면 참 당연한 말들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밥은 먹었는지, 오늘은 좀 덜 피곤한지, 별일은 없는지. 내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요? 당연한 말을 잊지 않고 건네는 일, 내 시간을 조금 내어 안부를 묻는 일, 우리가 주고받는 다정함도 대부분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짧은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6월 1일 화요일 첫 곡은요,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다 그런 게 아니겠니? 함께 들었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낮엔 너무 덥고.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목이 좀 칼칼해지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오늘 아침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짧은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안부가 더 반갑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4723님께서 함춘의 폭송 원조 애청자 추석 체크합니다. 산다는 건다 그런 거야. 건강히 살아있으면 감사하며. 그렇죠. 산다는 게다 그런 거겠죠. 4723님 또 3개 듣습니다. 520집사님께서 오늘은 왠지 피곤해서 이불 속에서 들어요 하셨죠. 저 어제 오랜만에 일찍 잤거든요. 오랜만에 일찍 잔게몇 시지? 한 12시쯤 잤나? 12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 떠보니 6시더군요. 일찍 자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일산마청해주님, 청년춘호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태풍이 올라와서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은 많이 더울 거라고 하네요. 태풍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6호 태풍 장미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쪽에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빠졌군요. 목요일쯤 사라지는 거군요. 야, 태풍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가 태풍 정말 조심해야 돼요. 태풍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언제부터 제대로 불면 또확 나가죠. 어딜 나가요?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요. 물건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물건 관리도 잘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저희 TBS는요, 한겨레 신문과 함께 2026 시민의 선택 시선 개표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TBS 라디오와 TV, 그리고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그리고 한겨레 TV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춘의 폭성은요,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 합니다. 오늘 3부는 함춘의 음감회로 꾸며지고요. 좋은 신곡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 꼭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궁금하거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로 가능한 TBS 앱과 TBS FM,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보내셔도 됩니다. 그나저나 내일 김혜지 아나운서 바쁠까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고마워요.
0: 다들 고마워요. 사랑과 평화, 노래에 퍼져라. 송골매입니다. 약속일랑 하지 말아요.

함춘호의 폭성 함께 오계시고요. 사랑과 평화 노래요 퍼져라. 그리고 송롬의 우리 철수 형님 목소리로 약속일랑 하지 말아요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아, 김처봉 마니님께서 반갑습니다. 함디 춘호 형님 공원으로 운동 가는데 덥네요. 폭성 출첵합니다. TV에서 정성 응원하고요. 아, 춘호 형님 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공원 이름이 춘호 형님 공원인 줄 알았어. 춘호 형님 공원으로 운동 가는데 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대로 또 한번 했네요. 6647님께서 안녕하세요 함디님. 낮에는 완전 여름 같아요. 출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라는 또 정 가득한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저희 집에서 나오려고 문단속 하는데 창문 닫았다고 벌써 후끈하던데요. 오늘 얼마나 더우려고 그러는지 참 겁부터 났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PD님, 가족이 모두 차를 가지고 있으니 저녁 무소식에 안도를 느끼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집에서 식구들이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만 들어와도 걱정이 되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녁에 무탈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건 안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모두 운전 조심하십시오. 네. 평소보다 50% 정도 속도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쁜지 매일 뭔가 다음 일정 급해서 밟고 밟고 또 밟고 그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비를 만나게 되면 조금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도권 날씨, 수도권은 맑은 날씨예요, 오늘은. 근데 지금은 남부지방은 비가 오고 있죠. 자, 남부지방에 계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백이집사님께서 와우 선물이 많아졌어요. 빠른 정성을 응원합니다. 오백이집사님, 우리 저 선물 퀴즈 9개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닌가? 9개 아닌가? 9개라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이 9개로 들었나? 아무튼 앞으로 선물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너무 좋아서 목소리 한번 쫙 내려봤습니다. 함 퀴즈. 자, 봄철 산불 예방 기간이 끝나면서 최근 이산의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개방 첫날엔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였다는데요. 등산객이 많이 몰리면서 출입금지 구역을 넘나드는 불법 산행. 이거 어떡하지? 목줄을 맬 수도 없고, 발목줄을 맬 수도 없고, 참. 불법 산행이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사고 위험이 큽니다.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정해진 탐방로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대청봉과 울산바위가 있는 곳. 야, 이거 어딘지 알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 중 하나인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울산바위가 있으면 울산에 있는 거 아닌가? 보기 드립니다. 1번 칠갑산, 2번 설악산. 아, 칠갑산은 주병선 씨 계시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칠갑산에 주병선 씨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설악산에 뭐가 있나?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요,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그제 차에 어울리는 충전기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 튼튼하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아, 김현우 PD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 전해달라고 합니다.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요.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선, 산사람. 그리고 이 노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양희은, 한계령.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셨습니다. 자, 정답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요.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정선 산사람 그리고 양희은 한계령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계령 지금은 고속화도로가 뚫리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많지 않죠. 차들이. 아, 저는 어렸을 적 서울로 한번 올라치면은 진부령을 넘어오거나 양양 쪽으로 해서 한계령을 넘어오거나 미시령을 통해서 미시령은 나중에 저희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진부령 하면은 저는 새벽 차 타고 올라오다가 어머님들이 파시던 그 찐옥수수가 생각이 나고요. 한계령을 다닐 아침에는 그 안개 가득한 한계령, 괜시리 눈물이 나곤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이 있었던 그 길. 그 한계령이 있는 그 길. 정답은 2번 설악산이었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종료로 지난달 16일부터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하루 2만여 명 안팎의 등반객이 몰리고 있다고 하고요. 진짜 많이들 가시네요. 자,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요. 사전 투표하신 분들 중에 내일 혹시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해진 탐방로를 꼭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발목에 줄을 매시던지요.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하기 전에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답을 알려주셨는데요. 저희 선물과는 상관이 없는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당연히 1번 설악산 이종 한계령 가족과 함께 마른 옥수수 관련 한계령 휴게소에서 컵라면 먹으며 찬 바람 몰아치는 미시령 고개를 바라보며 만끽하고 온 추억이 있습니다. 제대로 또 구속해 주시네요. 그렇죠. 마른 옥수수 걸려 있죠, 거기. 3016님께서 날씨는 덥습니다만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설악산 하셨고요. 1538님께서도요. 정답은 2번 설악산. 근데 보기도 나왔는데 운전하는 남편이 자꾸 지리산이라고 우겨요. 혼내주세요. 자, 오갔네요. 1번 칠갑산 주병산이 있죠, 거기는. 지리산 아니고 설악산입니다. 2670님께서요. 정답 설악산. 지금 요양원 야근 근무하고 퇴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음악만 나왔는데 함디가 이렇게 진행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활력소가 되네요 하셨어요. 저희가 사정이 생기면은 그냥 음악을 계속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성화되면은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5283님께서는 네네네네 그래서 도전합니다. 함 퀴즈 정답은 설악산. 아, 가보고 싶은데 아파서 가지 못하고 저희 동네 용마산의 둘레길만 다닙니다. 얼른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다녀오시죠. 그렇죠. 2676님께서는요. 6월 6일 새벽 3시 경기도에서 강원도 설악산 신선대로 한발한발 건강기원 합격 기원하며 다녀오려고요 하셨어요. 설악산 신선대 좋죠. 자녀분이 고3신가 봐요. 아닌가요? 1941님께서 설악산 가고 싶어요. 20년 전에 몇번 다녀왔습니다. 왜요? 최근에도 한번 다녀와 보시죠. 사정 있으신가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기 선물 받으실 분 선정했습니다. 1385님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셨고요. 2번 설악산입니다. 10시 되면 95.1 함춘호 MC의 방송 추억에 젖어 그 시절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자, 1385님 선정되셨고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385님 문자 보내주시면 그 내용 저희가 선물 보내주는 곳에다 전달 드려야 하거든요. 1385님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음악 준비했습니다. 전영록 내 사랑 울보.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춘의 복성 함께 오겠습니다. 015B 텅빈 거리에서 까지 함께 했고요. 아, 6832님께서 한 5년 전 지인 부부팀, 부부 3팀 6명이 설악산 대피소에서 소청봉, 대청봉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고 공룡능선을 따라 하산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우지움 조각공원에 들러 작품 감상하고 왔죠. 그런데 바우지움 앞에도 설악동 가까이까지도 나무가 모두 불타버려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는 문자 보내셨죠. 설악산 화재 났을 때, 불 났을 때 그렇죠. 저희가 밑에 강릉 가까이 갔던 그 속초 근처에서요. 저도 한번 차를 타고 쓱 훑고 지나가는데 정말 많은 나무들이 불타버렸고 군데군데 민가까지 그 피해를 입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선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 1305님께서 대한민국 기타 준영님 반갑습니다. TBS 올여름엔 정상화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있었죠. 아, 4시 상륙작전 다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함께라면 4시 상륙작전 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라면이 그랬습니다. 그랬던 정말 명품 프로그램들 다 그리워요. 저도 그렇네요. 정상화되면 그 프로그램들 다시 함께 해야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곡 띄워봅니다. 장필순, 빨간 자전거 타는 우체부, 그리고 김윤아, 야상곡, 함께 합니다.

함춘의 복성 함께 계시고요. 장필순 빨간 자전거 탄 우체북 그리고 김윤아의 목소리로 야생곡 함께 했습니다. 아, 내일 저희 TBS는요. 한겨레 신문과 함께 2026 시민의 선택 시선 개표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TBS 라디오와 TV 그리고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그리고 한겨레 TV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춘의 복성은요.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벌써 2부 끝곡 전해드려야 되나 봐요. 하림 지난 봄 어느 날 함께 듣고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구간 양재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3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로 뒤로 달래내 부근부터 양재 조금 지난 지점까지 정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올림픽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위차로 쪽에 차량들 옮겨둔 상태고요. 이후로는 잠실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 시속 20, 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지.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땐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2: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케니 로긴스의 Heart to Heart를 올려봤습니다. 이 곡은 노래의 첫 마디부터 귀를 아주 쫑긋 세우고 감상해 보셔야 합니다. 도입부부터 통통 튀며 귀를 간지럽히는 세련된 건반 리듬이 들려올 텐데요. 이 곡의 크레딧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져요. 케니 로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거장 데이비드 포스터, 그리고 독보적인 미성을 가진 마이클 맥도널드가 함께 멜로디를 쓰고 곡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곡 전반에 흐르는 코드 진행이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팝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이 곡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곡 중반부에 등장하는 색소폰 솔로이죠. 당대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였던 데이비 샌본이 연주를 맡았는데요. 마치 악기가 사람의 목소리처럼 뜨겁게 울부짖고 애절하게 흐느끼는 듯한 그 특유의 연주 톤은 곡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절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왜 그가 거장이라 불리는지 잠시 후 터져나올 그 뜨거운 솔로 라인에서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얘기를 하자는 그 노랫말처럼 오늘 하루는 소중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진심 하나를 가만히 건네보면 어떨까요? 거창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 노래의 리듬처럼 경쾌하고 다정하게 내 마음을 전해보는 화요일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가장 완벽하고 세련된 노래 소리죠. 케니 로긴스, Heart to Heart.

하트 이번 나가는데 밴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8월 1일인가 보다 그 이제 송도 락 페스티벌에 아까 음악을 들려 보내드렸던 장필순 씨하고 락페에 참가합니다. 이때 이곡 하자 그럴까요? 자, 오늘 함께하는 플레이리스트 케니 로긴스의 하트 투 하트 함께 들었습니다. 내일 저희 TBS는요, 한겨레 신문과 함께 2016 시민의 선택 시선 개표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TBS 라디오와 TV, 그리고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과 한겨레 TV 채널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천의 폭성은요,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8557님께서 어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퀴즈 당첨돼서 선물 얻게 되었다고 아내에게 자랑을 했죠. 잘하셨습니다. 아내가 TBS에서 당신 생일 선물 준 거네. 나는 선물 걱정 안 하고 미역국만 끓이면 되겠다. 라며 저보다 더 좋아하네요. 네네네.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기억하고 축복해 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함춘호. 응원해요, TBS. 고마워요. I love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 I love에서 보낸 건 맞죠?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곡더 보내드릴게요. 이한철입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죠. 함춘호의 음감회. 이 시간에는 따끈한 신곡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폭송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서요, 곡에 담긴 배경과 감성 그리고 연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를 들어보시고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상평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 부족하거든요.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첫 곡 뭐로 출발할까 고민하다가 이 곡 올려봅니다. 5월 31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기타 아주 만나게 연주하는 친구예요. 목소리도 매력있지만 이 친구가 기타 연주로 세션이라는 직업을 했어도 너무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장범준이죠. 5월 31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장범준 수업시간 그녀 들어보겠습니다.

예, 빰빠람, 빰빠람, 우, 예, 장범준 수업시간 그녀, 5월 31일. 왜, 흥분했나 봐요, 제가. 배가 고파서? 아니에요. 예전에 대치동에서 반 지하 카페를 운영했었죠. 장범준 씨가. TV에서도 거기에 한번 나왔던 적 있습니다. 한 만화가분이 팬이라면서 수업시간 그녀라는 단행본 책을 주고 오셨는데, 그날 받은 만화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독후감처럼 만든 노래라고 해요. 야, 이 곡을 만드는 사람들은 매사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영향을 받는군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도 엄청나게 많겠네. 오늘 나오면서 뭐를 했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 이런 걸로 곡 써도 될것 같은데? 거기까지밖에 아이디어가 없네. 자, 박수봉 만화가의 작품 수업시간 그녀의 2013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영향을 받아서 곡을 만드는군요. 쭉 멋진 분들 많이 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장범준 씨가 하셨고요. 그리고 오유 친구들이 다 했네요. 친구들. 아, 눈에 띄는 분이 있네요. 트럼펫의 큐더 트럼펫이라는 활동명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준규 군의 트럼펫 소리가 멋지게 들립니다. 이 박준규 씨 트럼펫 소리도 좋지만 무대에서 보여지는 그 퍼포먼스 할 때의 모습, 무대 매너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참 부럽기도 하고 어쩜 그렇게 멋

지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운 게그 친구의 노란 머리 부럽더라고요. 숱이 이렇게 많어. 녹음 전원 씨가 있고요. 아, 밴드들이 다 있네, 스스로. 요즘 개인 작업실들, 스스로 작업실들 하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계가 워낙 또 좋은데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은 자기만의 스튜디오를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기타, 베이스는 자기만의 스튜디오에서, 심지어 드럼도 자기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더라고요. 퀄리티도 좋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음악들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지고, 또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장범준 수업시간 그녀 빠빠라 빠빠라 넘어갑니다. 윤종신입니다. 런치 메뉴. 런치 메뉴? 우리가 고민했는데 우리 아직 못 정했죠? 런치 메뉴 이 노래 끝날 때쯤 정해주면 좋겠네. 우리들의 발라드에 출연했던 민수영과 듀엣으로 함께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5월 29일에 발매했고요. 29일이면 하나, 둘, 셋, 넷, 다 4일 됐네요. 따뜻하겠는데요. 원곡이 있었네요. 원곡은 윤종신 씨가 2005년 발표한 10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곡을 다시 회생시켰네요. 참 영리하네. 별대다. 영리함이 발휘되는 우리 윤종신 씨의 런치 메뉴. 이 중에서 좋은 메뉴가 나오면 저희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김신혜 폭성 음감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종신 런치 메뉴 민수연과 함께한 음원입니다. 5월 29일 발매됐고요.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거기에 출연했던 민수연 씨입니다. 작사 작곡 윤종신 이근호 함께했고요. 기타 소리가 아주 매력 있습니다. 기타의 이태욱 기타리스트가 함께했어요. 런치 메뉴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건안 나오네요. 윤종신 씨의 제안은 받을 수 없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을 한번 넘어가 보죠. 5월 30일에 발매된 음원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에너지 넘치는 가수 강승윤의 직진이라는 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OST 많은 재밌는 곡, OST들 많이 나오죠. 드라마 신입사원 강 회장.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벌어지는 해프닝이겠죠? 거기에 수록된 OST라고 합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승윤 직진!

다시 강승윤 직진 5월 30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함께한 친구들 보니까 다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피아노의 재성, 그리고 드럼의 엄태건, 기타의 이찬영, 미디라는 어떤 악기 녹음하는 과정에 약간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녹음을 했습니다. 재성 씨가 많은 수고를 하셨네요. 무엇보다도 강승윤 씨의 에너지 넘치는 보컬이 가장 앞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신입사원 강 회장님이 강한 분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죠. 음악이 그렇게 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월 31일 발매된 음원이에요.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라비던스, 팬텀싱어 시즌3의 준우승 팀입니다. 2020년이네요. 그때도 벌써. 라비던스가 5월 31일 발매한 음원이고요. 제목은 항해입니다. 라비던스는 누구누구냐군요. 김바울, 존노, 고영렬, 황건하. 뭐 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어떤 음악인지 궁금합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라비던스입니다. 항해.

배가 나가네요, 배가. 후, 파도를 넘어, 무럭무럭, 뭉실뭉실, 둥실둥실, 배 떠나는 모습들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항해라는 곡으로 5월 31일 발표한, 라비던스입니다. 작곡에 국악 판소리 하시는 분이죠. 고영렬 씨가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국악적인 요소의 리듬, 멜로디 라인이 참 어우러지는 것들이 정겹습니다. 많은 분들, 김바울, 존노, 황건아 씨가 같이 협력을 해서 클래식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연기하시는 분이 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 그런 멤버 구성으로 정말 정말 멋지게 멋진 음악을 만들어냈네요. 자, 작곡에는 고영렬 씨고요. 작사에 존노, 김바울, 황건아, 고영렬 이렇게 네 분이서 또 협력해가지고 작사를 했고요. 편곡에는 이두리 편곡자가 있습니다. 이두리 씨가 피아니스트인가 봐요. 피아니스트이면서 편곡을 다 했네요. 잘 들었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음악이었고요.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호형님. 라비던스 오랜만이네요. 섞일 것 같지 않은 동서양의 멋진 조화. 그 조화로 제가 응원 많이 했었는데 아이 준우승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이렇게 멋지게 활동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셔야죠. 평생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얼마나 멋지게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저도 밖에서 만나게 되면은 응원의 메시지 받았다고 꼭 전하겠습니다. 3016님께서는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라비던스 곡 훌륭합니다. 멋있어요. 함춘의 폭송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 따끈따끈한 마음을 다 담은 채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조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5월 27일 발매했고요. 제목은 좋아해라는 제목이에요. 요조 씨가 좋아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조 좋아해.

혼신의 속성 함께 계시고요. 5월 27일 발매된 음원 요조 좋아해 함께 들었습니다. 2009년에 발표한 곡을 새롭게 셀프 리메이크를 했네요. 자체적으로 정화했다는 얘기겠죠. 요조, 아이디가 요조예요? 요조님이신가? 진짜? 아닌가? 아유, 설레다 말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요조님. 아니군요. 미안해요, 예지 아빠빠. 죄송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홍대 여신 요조. 다시 부른 노래지만 요조만의 색과 향기가 물씬한 게 몽글롱 몽글. 너무 좋아요. 문자 주셨어요. 예지 아빠빠님, 보내주신 그 아이디만 봐도 설렙니다.

자, 덥죠, 오늘? 자,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심현보 작사 작곡이네요. 곡 정말 잘 쓰는, 잘 만드는, 그리고 멋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27일 새롭게 셀프 리메이크한 요조 조아에 함께 들었습니다. 자, 목소리 자체가 깡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친구예요. 정승환 씨의 곡 준비했습니다. 5월 25일 발매한 음원이에요. 곡 제목은 마치 오늘처럼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어떤 곡인지 듣고 오죠?

함춘하의 복성 함께 오겠습니다. 정승환, 마치 오늘처럼 5월 25일 발매된 음원인데요. 앱과 톡사님께서 마침 오늘 이 곡이 필요했네요. 저도요, 달달한 목소리로 충만한 감성 속에 푹 빠지게 만드네요. 끝내줍니다. 하셨어요. 자, 정승환 씨가 작사, 작곡에다 참여를 했고요. 작곡에 서동환 씨, 편곡에 서동환 씨가 함께 했어요. 워낙 정승환 씨 목소리가 달콤하고 부드럽고 좋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울 수가 있나 해서 그 크레딧을 봤더니 코러스에 함께 하신 분 성함이 이분의 음악을 더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네요. 어떤 분이냐고요? 강버터 씨라는 분이 함께 했습니다. 강버터, 김현이 코러스 함께 참여를 했고요. 서동환 씨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네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스튜디오라고 연주자들은 얘기할 수 있죠. 서울 스튜디오에서 정기용, 이찬미 엔지니어 두 분이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곡 듣겠습니다. 스웨덴 세탁소고요. 파도, 5월 28일 발매된 음원이에요. 스웨덴 세탁소, 왕세연, 최시우, 대학 동기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듀오죠. 그럴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0: 김준의 방송으로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내일 저희 TBS는요, 한겨레 신문과 함께 2016 시민의 선택 시선 개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TBS 라디오와 TV 그리고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과 한겨레 TV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편의 복성은요,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1: TBS 캠페인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6: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7: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TBS 정보센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요. 산사태와 비탈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뒤로 여의도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 대교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이촌동 주변만 잠시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지금 전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6도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새벽 강서 공영차고지 버스 기사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원호 후보는 마지막 일정으로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완전히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는 소회를 밝히며 공식 선거운동을 종료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늘 아침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진행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오세훈 후보는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 후 광화문 광장과 감사의 정원, 종로 젊음의 거리 등 일대를 돌며 선거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이스라엘과 히스볼라 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레바논 전선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항의하는 뜻으로 미국과의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현지 시간 1일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와 우려가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스라엘 총리 헤즈볼라 쪽과 통화했고 양측이 교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면 레바논 수도를 공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혀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가 오늘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외교부 1차관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주재하고 이후 양측 국가안보실 주도로 분야별 협의가 진행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조선업 협력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석유류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3%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92로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4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5명이 숨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현장에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시행했습니다.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해 폭발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대상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라며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돼야 할 중대 범죄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제6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남쪽에는 비가, 중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몰고 온 남동풍의 영향으로 서울 등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은 점차 일본 남쪽 해상으로 멀어진 뒤 모레쯤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6도, 습도는 45%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송정희였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7: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입니다. 벌써 30도를 넘어섰고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 부근에는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방면으로 부곡진출로 부근 고장난 화물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는 경부 동탄터널 부근 고장난 화물차 세워져 있고요. 이후로 서울요금소 부근에 있었던 승용차 사고는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달래내부터 반포 사이 8km 구간 속도가 줄어 있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합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물건이 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금방 사라져버리지만 좋은 사람과 나눈 식사, 또 낯선 곳에서 보낸 하루, 아이와 함께 웃었던 순간은 추억이 되어 오래 남으니까요. 물론 모든 경험이 완벽하진 않죠. 예상과 다를 수도 있고 좀 고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 어긋난 순간까지도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또 이 경험을 쌓으려면 구매력이 있어야겠죠. 돈 관리는 그래서 결국 내 경험의 선택지를 늘리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구매력을 쑥쑥 키워드리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레드벨벳의 행복을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부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할 전문가 두분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왜 웃으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보통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 분으로 이렇게 끝나시니까 너무 빨리 저한테 턴이 와가지고. 예. 네. 여느 말에서 우리 행복해지려면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매력 얘기를 드렸잖아요. 두 분은 혹시 최근에 나는 행복을 산것 같아 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1: 행복을 산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한 십수년간 허리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수술 직전까지 여러 가지를 다 해봤다가,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항상 누워있어요, 시체처럼.
0: 저랑 비슷하시군요.
1: 그러신가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도 이제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제 운동에 좀 사용을 하고, 그 요새 이제, 누워있으면 그냥 이제 있는 게 아니고, 막 유튜브 이런 거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들의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고, 요새 좀 책을 좀몇권

0: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
1: 아, 그쵸. 그럼
0: 그리고
1: 같이 치죠.
0: 제가
1: 예.
0: 이제 이렇게 골린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다
1: 아.
0: 배려를 해주시잖아요. 이제
1: 네.
0: 배려를 해주시는데 그런 배려들이 좋은 분들이랑 치니까 그런 배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를 많이 받고 있고 계속해서 칭찬도 많이 듣고 있고 골린이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1: 잘한다, 잘한다.
0: 잘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칭찬과 배려를 마음껏 받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나에게로 좋은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1: 어떻게 보면 또 휴식 같은 시간이네요.
0: 맞아요.
1: 금쪽 같은 휴식의 시간도. 두 분,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군요. 예, 이렇게 점검을 좀 한번 해드렸고요. 아까 좀두 분의 인사가 저만 웃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1201번님이 두분 소개가 아이돌 못지않다고 각이 막 잡혀 있는 게 누구한테 못한다고 뭐 혼나셨어요? 라고
0: 아,
1: 물어보셨는데.
0: 저희가 이렇게 합이 잘 맞는 거죠. 다음번에 손바닥도 이렇게 펼쳐 보이겠어요.
1: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말머리 달아주시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877억 달러를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넘게 증가해 1984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건데요. 수출 호조를 이끈 것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은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7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2%를 차지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선박과 바이오 헬스, 화장품 등 주요 수출 품목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올해 누적 무역 수지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수출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보호 무역주의 확산, 반도체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수출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라 지난 2024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석유류 물가가 24.2%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3%, 등유는 2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제항공료도 33.5% 급등했고 5월 연휴 수요가 겹치면서 해외 단체 여행비와 승용차 임차료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3.3% 상승했습니다. 반면 채소와 과일 가격이 내리면서 신선 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4% 하락해 밥상 물가 부담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4일까지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충전금액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 100%를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논란 이후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한시적으로 환불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된 카드는 앱에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환불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급되고 계정당 최대 200만 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환불 기간 동안 실물카드 판매와 e카드 교환권의 실물카드 교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죠. 오늘의 출동지 충북 음성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혹시 모를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생을 포기하지 말자. 입니다.
0: 아, 예. 네,
1: 가족의 투병을 겪고 나면은 보험의 필요성을 뭐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게 되지만 그 불안 때문에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커져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암, 뇌, 심장 보장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 네, 현실적인 주제네요. 그러면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45세 싱글맘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싶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돼 있더라고요. 남편은 꽤 오랫동안 항암치료를 받으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남편 앞으로 준비해둔 암보험이 있어서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보험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보낸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이 둘을 저 혼자 책임져야 하니까요. 얼마 전 초등학생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 엄마, 내 짝꿍은 일본 디즈니랜드 갔다 왔던데 우리도 가면 안 돼? 나도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 친구들은 다 비행기 타봤대.
3: 그래, 우리 정순이 비행기 타고 싶구나.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조금만 참아줘. 대신에 이번 방학 때는 롯데월드 데려가 줄게. 약속.
2: 우와, 롯데월드? 진짜지? 알았어.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비행기 꼭 태워줄게.
0: 보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인데 늘 기다려줘라는 말만 하게 되니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생활은 점점 빠듯해지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은 보험료인데요. 아빠도 없는데 혹시 나까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이 보험을 쉽게 줄일 순 없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려고 든 보험이 지금의 현실을 버티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말이죠. 보험료 부담은 좀 줄이고 보장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예, 혼자 두 아이를 씩씩하게 키우고 계신 싱글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은 되는데 이렇게 남편 투병을 직접 보고 겪으셨기 때문에 쉽게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과 당장의 생활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연자님은 보험 덕분에 남편 치료를 버틸 수 있었던 경험이 너무 강하게 있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보내고 나서 보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0: 아, 실제로 청취자님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4: 굉장히 야무진 분이셨고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하시니까 생활 자체가 전쟁 같으셨고요. 상담 중에 하시는 말씀이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팠을 때 이 보험마저 없었으면 정말 지옥 같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보험료 때문에 숨이 막히긴 하지만 해지하는 건 더 무섭다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0: 맞아요. 항암치료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보험마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기억이 진하게 남으셨을 것 같은데 그 버겁게 느껴졌던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내역은 어땠나요?
4: 네, 3인 가족의 전체 보험료가 약 92만 원 정도였고요. 그중에 사연자님 본인 보험료가 68만 원 정도였고 아이들을 보험은 각각 11만 원, 13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0: 그 정도면 보험료가 부담될만 하네요.
1: 네, 현재 소득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이들 보험은 절대 줄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처럼 큰 병에 걸리게 되면은 아이들은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0: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 보험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아이들 보험은 그냥 놔두고 사연자님 보험만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사연자님은 종신보험의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요. 남편이 떠난 뒤에 혹시 나도 잘못되면 아이들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신 보험이고요. 사연자님은 사실 아이들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정작 이 보험료 때문에 현재 삶이 너무나 팍팍해진 상태였습니다.
1: 그렇겠죠. 홀로 생활비에 보험료까지 짊어지시느라 많이 버거우실 것 같아요.
0: 네, 그 사연자님의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온 가족이 몇년 전에 이제 바닷가에 여행 갔다 온 사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애들이 계속 바다도 가자,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연자님도 자꾸 그래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게좀 못내 제일 제 마음도 좀
1: 그렇죠.
0: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 내고 나면은 아우 여행 생각은 꿈도 못 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게 참 마음이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죽고 난 뒤에 남겨줄 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생을 사는 이제 지금 현재 아이들과 살아갈 시간에 좀더 포커스를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준비했습니다.
1: 예. 그럼 아이들과 살아갈 시간을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2: 네, 우선 이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을 했고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사망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크게 낮춰드렸습니다.
1: 그러니까 보험을 바꿨는데 사망 보장은 유지된다면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이 이제 비슷한 거네요?
0: 네, 사망을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동일한데요. 종신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까지
1: 종신.
0: 언제까지든지 이제 보장이 되는 거고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보장을 하는 겁니다.
1: 70세면 70세,
0: 맞습니다.
1: 80세면 80세.
0: 그렇죠. 20년이면 20년, 뭐 70세면 70세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그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이 100%인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훨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 많이 저렴하군요. 그러니까 이 정기보험을 이용해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보험료를 조정을 했다.
2: 맞습니다. 사연자님이 가장 불안해하셨던 부분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남겨주는 엄마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겨드리되 현재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데 집중을 좀 했습니다.
1: 예. 그리고 건강 보장 쪽도 많이 보완을
0: 네,
1: 해주셨다고요.
0: 아무래도 남편분이 이제 암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다 보니까 암으로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님도 아, 나 똑같은 거 걸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치료하는 과정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런 좋은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적항암 치료뿐만이 아니라 뭐 중립적 치료라든지 이런 암 수술비, 항암 치료 관련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드렸고요.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비들도 강화해 드렸습니다.
1: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2: 아니요, 조금 더 있는데요. 사연자님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도 있으셨는데 여성 질환 수술 이력이 조금 있으셔서 무조건 새 보험을 바꾸는 건 조금 불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건강할 때 가입한 기존 계약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을 좀 해드렸습니다.
1: 야, 그러니까 뭐 해지시키고 가입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보험 가지고 조금 다듬어 드리는 역할도 해주시는 거군요. 리모델링.
2: 네.
1: 그럼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졌나요?
2: 이 보장성 보험료는 약 68만 원에서 26만 원 수준으로 많이 줄었고요. 보험료 부담은 많이 낮아졌지만 암이나 뇌 심장 관련 보장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1: 와, 그럼 숨통이 정말 많이
0: 그렇죠.
1: 트이셨겠어요.
0: 맞아요. 근데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사연자님이 이제 이 아이들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나눴거든요.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26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 그러면은 올여름에는 애들이랑 여행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종신보험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생긴 해지환급금이 또 조금 있기 때문에
1: 네.
0: 여유 자금이 또 생기기도 하셨죠.
1: 드디어 우리 아이들 비행기 한번 타나요? 야, 결국 서현자님이 바라셨던 건뭐 크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처럼 아이들과 좀 평범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2: 맞습니다. 결국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 이 삶을 위한 건데 보험 때문에 현재 삶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님은 보험료를 줄인 게 아니라 아이들과 그 살아갈 여유를 다시 찾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마어마한 의미 해석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차 얘기 한 잠깐만요. 42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0: 이 줄어든 보험료 또 일부는 아이들 위한 준비로 이어진다고요?
1: 네, 이제 종신보험을 조정하면서 생긴 여유 자금으로는 이제 가족 여행으로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줄이면서 조정을 하면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이제 줄어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료로는 아이들이 학자금 마련 저축을 저축으로 이제 준비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렸거든요. 기존에는 사실 저축할 여력조차 없어서 사실 예비비도 없고 저축할 여력도 없고 보험료가 많이 내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숨통도 좀 트이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제 미래 자금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예전에 막 교육보험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네. 요즘도 있나요?
1: 요즘은 교육보험이라는 형태보다는요.
0: 나 옛날 사람이.
1: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왔어요. 네. 교육보험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실제로는 요즘은 그렇죠. 이제 교육보험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서 쓰실 수 있게끔 저축은 저축대로 계속하고 네. 그리고 중간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저축 형태의 상품들이 많이 네. 개발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무튼 참 의미 있는 변화를 맞으셨어요. 불안 때문에 붙잡고 있던 보험이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현재와 미래를 받고 있었다. 이런 깨달음도 있었고요.
2: 맞습니다. 사연자님도 마지막에 이제는 죽은 뒤를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함께 그 살아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오늘 사연은 보험이 왜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히려 보험을 줄이기가 더 어려웠던 한부모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의 삶을 버티지 못하게 하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사망보장은 꼭 필요하지만 이럴 때는 무조건 비싼 종신보험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간 동안 정기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하고 건강보장은 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내 보험도 좀 불안하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 점검 좀 총체적으로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상담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아마 큰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마음도 많이 가벼워 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헤아리며 저희가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김보경 혼자라고 생각 말기.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게요. 예, 9060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아보험에 가입한 지 한 달쯤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서울 3대 게장 맛집에 가서 1시간을 기다려 전투적으로 게딱지까지 먹다가 결국에는 석연치 않던 치아가 깨져버렸네요. 치아보험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언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정말 이 내 아픈 치아 걱정은 잊게 할 정도의 맛이었나. 너무 전투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시는 바람에. 근데 이제 치아보험은 가입 후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1: 네. 치아보험의 대부분은요, 암처럼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데요. 보통은 가입 후 90일 동안은 보장이 안 되는 면책기간이 있고요. 이후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치료비의 50%만 지급하는 그런 감액 조건들이 대부분의 치아보험이 다 있습니다.
0: 일반 보험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가입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치료비의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으려면 한 90일 있다가 병원에 가셔야 될까요?
2: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사연 주신 분이 지금 듣고 계시면 지금 바로 병원에 달려가셔도 됩니다. 왜 가셔도 되는지는 퀴즈 하나 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네. 문제의 답이 다 있습니다.
0: 보통 그렇더라고요.
1: 네. 문제의 답이 다 있습니다. 충치가 아닌 상해로 인한 치아 치료는 보험 가입 직후에 보장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이거는 아까 우리 채팀장님이 병원 바로 가라 그랬으니까 잠깐만, 보장이가 오지요. 이 OX가 더 헷갈린다, 그죠?
1: 맞아요. OX가 헷갈립니다.
0: 바로 그랬으니까.
1: 네. 이 정답을 알려주고 문제 내는 센스.
0: 감사합니다.
1: 네.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지는 경우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은요,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치아 치료는 약관상의 보장 개시일이 계약

0: 일 당일, 뭐 계약 해당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직후라도 보장이 가능한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다만 정확한 지금 여부는 사고 경위나 치아 상태 그리고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의
1: 다만
0: 상해는 바로 가능하시다는
1: 일반적으로
0: 거.
1: 그렇다. 그러니까 충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면책 기간 같은 게
0: 맞습니다.
1: 있는데 이게 뭐 상해로 깨진 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시네요. 예. 근데 이게 상해로 치아가 깨진 거라면 꼭뭐 치아보험이 아니어도 보장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2: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골절 진단비인데요. 가입한 그 건강보험이 있다면 그 골절 진단비라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1: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예.
2: 맞습니다. 치아 파절도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1: 예, 한자로서에서 좀 어렵습니다. 치아 파절, 이건 이가 깨졌다는 거죠. 예, 골절 진단비 특약에 그 치아 파절이 이제 보장이 된다. 이런 약관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가 치아는 치아보험으로만 생각하지 보통 이제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는 거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또
0: 네.
1: 다른 꿀팁이 있을까요?
0: 네, 치아도 뼈기 때문에 골절로 보는 거거든요. 네,
1: 아.
0: 뼈에 금이 가는 게 보통 이제 금가거나 깨지거나 이런 거잖아요.
1: 똑같이 표현하네, 그러고
0: 네,
1: 보니. 예.
0: 맞습니다. 네, 치아도 뼈로 보는 거라서 이제 골절 진단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럼 치아 파절은 제외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상담해드렸던 가족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해드렸던 사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그때는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빙판길에 넘어지셔가지고 치과 진료 중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치과 진료 중 빙판길에 넘어졌어. 이러면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뭘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런 거 빨리 이렇게
1: 궁금하죠. 예.
0: 챙겨드려는 이제 레이더가 이렇게 발동을 하는데요.
1: 예, 그러니까 지금 표정 보니까 뭔가 찾으셨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치아 두 개가 깨져가지고 하나는 크라운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물어봤죠. 임플란트를 뭘로 하시냐?
1: 네.
0: 그랬더니 치조골 이식을 하려고 발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1: 예.
0: 하신 상황이었어요.
1: 골 들어가네, 치조골.
0: 그렇죠. 치조골.
1: 예.
0: 치조골 이식이 되면은 이제 이것이 수술인지 아닌지를 또 봐야 되는데요. 2004년에 가입하신 옛날 보험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걸 딱 봤더니 여기에 재해 수술비라는 수술비 특약이 있었어요. 치아가 깨져서 치아를 뽑고 여기에다가 치조골
1: 이식 수술까지 하는
0: 수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거예요.
0: 그래서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재해 수술비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1: 치과에서 치료받는 건데 재해 수술비가 나왔어요.
2: 맞습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서 다친 건그 명확한 재해 상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로 치조골 이식 수술까지 진행이 됐다면 재해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 여기서 100만 원을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1: 생각지도 않은 100만 원이. 팀장님 덕분에 숨은 보험금을 찾으신 거네요. 이렇게 또잘 찾으면 괜히 또 욕심난다. 그죠? 재해 수술비 말고는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두 번째인데 감이 이제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1: 네.
2: 더 받으신 게 있습니다. 머니특별시 애청자라면 한 번쯤 나도 있나 싶어 찾아보셨을 3종 수술비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수술비에서 다 지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3종 수술비가 있다면 이 중에서 그 임플란트 하기 전에 치조골 이식을 진행해서 그골 이식 1회당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해 수술비 100만 원에 추가로 2종 수술비에서도 160만 원을 수술비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골절 진단비 50만 원까지 합쳐가지고 310만 원을 찾아드렸죠, 저희가.
1: 우와.
0: 자랑하는 거예요.
1: 근데 3종 수술비, 요즘은 뭐, 다 5종 수술비 아니에요?
0: 맞아요. 요즘은 5종 수술비고, 뭐, 7종도 있고, 8종도
1: 응.
0: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1: 그러니까, 이건
0: 옛날에 가입하신
1: 3종
0: 보험 중.
1: 때만 또 해당이 되는
0: 맞아요.
1: 거군요.
0: 2006년도 보통 이전에 가입하신 계약건들이 주로 이제 3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1: 그래서 3종 수술비에 가입하셨다면 치조골 이식술까지 받으실 수가 있다. 야, 이렇게 숨은 보험금 얘기 들으면서 이게 참 좋으면서도 아찔한 게, 이게 내가 가입한 보험에 다 있는 보장인데, 이거 상담 안 받았으면 그냥

0: 지나갔겠네 하는 그런 아찔함.
1: 그쵸.
0: 예.
1: 네. 저희를 만나시고 저희랑 친해지시면은 보험에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네. 자랑 계속하고 있네요. 네.
0: 네.
1: 보통 치과는 치과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러면은 나 치아보험 없는데 내진 치아보험 있으니까 치아보험으로만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안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연결되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뭐 예를 들어 다치셨다라고 하면 치아에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치아보험의 뭐 면책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결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9060님 같은 경우도 뭐 치조골 이식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치료를 받으시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종수술비 뭐 치조골 이식되는 종수술비가 있다든지 내진 골절 진단비에 치아 파절이 된다든지 뭐 재수술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험금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입한 설계사님한테 여쭤보면은 또 금방 나올 수 있는 답이긴 한데 혼자라면 솔직히 약관을 혼자 들여다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깨알갖고 몇백 페이지 되는 것 같고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2: 맞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본인도 잊고 있던 담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험은 단순히 가입했다 이것보다 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1: 뭐 치과 치료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가입한 보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는지 한 번쯤은 확인을 받아보시면은 좋겠죠?
0: 네. 치아보험은 보통 이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지만 상해로 인한 치아 손상이라면 가입 직후에도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 치아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치아보험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골절 진단비나 재수술비, 종수술비처럼 기존의 건강보험 안에도 숨어있는 보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확인해보기 힘들다. 나도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누구나 무료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무료 상담해드릴게요. 이 숨어있는 보장 내용도 기어코 찾아내는 우리 전문가 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우리 천희준 PD가 이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노래가 없을 텐데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0: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장 내용 잘 찾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상담 원하시면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마치시는, 마치는 직후에 통화하실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민원 만나보죠. 2011번님 문자네요. 저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아이고, 예, 저런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요즘 주식장에 잘 된다고들 하는데요. 다 제가 안 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제가 사기만 하면 귀신같이 내려가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한 달 만에 월급 벌었다, 뭐 레버리지로 두 배 만들었다 얘기도 들리는데 저는 비트로 제대로 쓴맛을 봤습니다. 이제는요, 한 방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노후 준비도 좀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습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이 무리한 투자 대신 안전하게 자산을 쌓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셨습니다. 아, 요즘 진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투자, 뭐 경제 이런 데 관심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1: 네,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20대가 뭐 보험이나 연금 이야기를 하면 뭐 아직 뭔 얘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시작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 뭐 수익 인증이나 뭐 SNS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잖아요.
0: 예.
1: 뭐 나만 좀 느린 거 아닌가? 조금만 빌리면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신용 융자나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예, 특히 요즘은 뭐 뉴스나 SNS만 봐도 뭐 몇천 벌었다, 집 산다, 어디 뭐 그런다, 인생 바뀐다.
1: 맞습니다.
0: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뒤처지는 느낌도 들거든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투자자들 빚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익률을 분석한 자료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요. 빚을 써서 투자를 한 분들의 수익률이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0: 특히 조급해서 그러신가?
2: 20, 30대, 20대에서 30대 소액 투자자분들의 손실폭이 엄청 났다는 내용들이었는데요.
0: 네.
2: 사실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합니다. 주식은 결국에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유리한 건데 내가 대출을 받는 순간 그 시간을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0: 아무래도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요.
1: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량주를 샀어요. 근데 시장이 당연히 빠질 수 있죠. 근데 현금 투자였다면 이제 기다릴 수 있는데, 신용융자가 이제 들어가면 마음이 이제 급해지게 됩니다. 매일 이자가 나가게 되죠.
0: 매일 나갔나요?
1: 매일 나가죠.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를 또 걱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결국 가장 힘든 구간에서 손절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투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 없는 환경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2: 그리고 이제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어려운 이유가 뭐 40, 50대 분들에 비해 가지고 자산이 쌓여 있거나 그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보다는 사회 초년생인
0: 네.
2: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월세도 나가야죠. 생활비도 나가야죠. 뭐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까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0: 이 조급함. 그러다 보니까 나 이번에도 실패했어. 난 마이너스의 손인가 봐. 막 이렇게 감정이 반복되면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에 가 나가신 건데 이런 분들께 좀 안정적인 노후 준비 어떤 걸 해드릴 수 있을까요?
1: 제가

0: 최근에 그 상담한 20대 후반 그 남성 고객분이 계시는데요. 아버님 아무래도 느낌상 그 사연자님이 그분인
1: 아,
0: 것 같긴
1: 이분이신 것
0: 하거든요.
1: 같아요.
0: 네.
1: 예.
0: 그분도 사회초년생인데 투자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셔서 미국 주식도 해보고 뭐 코인도 해보고 레버리지 ETF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약간의 수익과 큰 손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본인을 주변이 그 모두 인정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이제
1: 아,
0: 하시더라고요.
1: 공식적인.
0: 네, 공식.
1: 아,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방향을
2: 네,
1: 잡으셨어요?
2: 내 성향은 매일 수익을 확인하면서 흔들리는 타입 같다. 매일매일 수익을 봐야 되는 걸 차라리 이제 이럴 바에야 난안 보고 강제로 오래오래 묻어두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1: 네.
2: 하셔가지고요. 매달 15만 원씩 저축을 해보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맞아요. 그 빨간 거, 파란 거 매일매일 확인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연금을 15만 원씩 넣는데 20대인데 이제 연금을 드시는 분다는 케이스가
2: 뭐,
1: 좀 많아요?
2: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1: 아.
2: 젊은 친구들도, 옛날에는, 내가 벌써 연금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1: 네.
2: 뭐,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상담하신 이분 같은 케이스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딱딱딱 해보더니, 아, 지금부터 뭐한 20년간 15만 원씩 납입을 하고,
1: 네.
2: 길게 가져가면은 나중에 67만 원씩 평생 동안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납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더 높게 연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 확정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제 302% 정도 되는 거였어요. 원금은 3,600만 원인데 내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900만 원 가량을 보증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 표현에 대박은 못 나도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1: 안정적이잖아요.
2: 네,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이러면서 차라리 이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1: 네.
2: 하셨습니다.
0: 저는 그 말이 되게 현실적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고 또 누군가는 변동성을 즐기지만 또 누군가는 계좌 흔들리는 걸못 견디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다들 공격적으로 해야 할것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이 자산 관리는 얼마를 벌었다기보다 끝까지 가져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1: 오래 버티는 분들이 유리한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연금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 오를까 뭐 떨어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단기 시장이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뭐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소비 통제가 어려운 20대 분들한테는 자동이체 이 자체가 강제 저축 역할도 꽤 크니까요. 수익률보다 시간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또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앞으로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15만씩 내면은 67만 원못 받죠.
2: 앞으로 언제요?
1: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세에 넣는 20년간 15만 원하고
2: 그렇죠. 맞아요.
1: 40세, 50세에 넣는 거랑
2: 맞습니다.
1: 또 다른 거잖아요.
2: 네네네.
1: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겠네요.
2: 그렇죠.
1: 20년 딱 꺼내놓고.
2: 맞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요런, 장단점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마음의 부담을 덜어가시는 건지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의 투자 속도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재테크의 기본이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3983번님이 저는요, 아직도 뭐 변액, 종신, 이 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라는.
2: 네, 변액 종신. 네,
1: 변액
2: 이렇게
1: 종신.
2: 변액 종신.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이제 어떤 상품 이름마다 그 상품을 표현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1: 이름에.
2: 이름에 금감원에서 그거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1: 네.
2: 예를 들면은 변액. 그럼 이거는 운영하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내는 돈 중에 일부가 변액, 금액이 변하는 펀드에 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변액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다 펀드에 투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종신은 말 그대로 종신토록 보장을 한다라는 거고 대부분이 사망 보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 네.
2: 그래서 변액 종신이다라고 하면은 펀드에 내가 내는 돈이 펀드로 운영이 되면서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주는데 그럼 이 변액이 주는 역할은 뭐냐? 중간에 해지를 하시거나 중간에 돈을 찾거나 했을 때 내가 중간에 남겨져 있는 적립금, 계약자 적립금이 변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1: 또
2: 내가 낸 돈보다 지금처럼 장이 좋으면은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1: 안정 추구형이시면은 근데 변액은 안 어울리겠네요.
2: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0: 장기 상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시중 금리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생각하면은 시중 금리에 맞춰서 가는 것들은요. 물가가 사실 더 높아가지고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변액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1: 네. 5901번님, 저는 20대인데요. 뇌심 뭐 가족력 없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씩 가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허혈성이라고 쓰여 있어서 보장 범위가 적을까 걱정이거든요. 심장 질환이라고 써 있는 특약을 추가해야 할까요? 라고 뭐 많이 알아보신 분 같아요.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2: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냥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되어 있는 게 보장 범위가 더 이제 넓은 범위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특약을 추가를 해도 좋고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되어 있는 특약을 삭제를 하고 이것만 조금 보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민원 상담실까지 운영을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감사하고요. 이제 뭐 어려운 거 없으셨죠? 제가 처음 같이 맞춰보는 거라 좀 걱정이 돼서. 자, 다음 주에도 다시 뵙고요. 아까 20대 사회초년생 분 상담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트와이스의 치얼업 전해드리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고 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

0: 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면서 덥겠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 해당 구간 지나는 분들은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이 지방선거 당일이고 공휴일이라 오늘 평소 화요일에 비해서 차량이 많은 편인데요. 도로 곳곳에는 작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외곽 위정부 쪽으로 가는데 응봉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흐름이 좋다가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 데는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의 최강일구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예전에 어른들이 사랑에 빠진 청춘에게 흔히 던지던 말이죠. 그런데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던 어른의 나이가 되고 보니 대답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은 정말 밥 먹여준다. 물론 사랑이 밥벌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밥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건데요.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어떤 아버지가 꼭두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어떤 어머니가 집과 직장을 오가면서 슈퍼우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풀리지 않은 피로에 어깨가 뻐근하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힘이 빠진다면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겁니다. 그래, 사랑이 밥 먹여준다. 6월 2일 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꺼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1: 징검다리 뭉개구름

네, 진검다리의 뭉게그름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덥습니다. 서울이 올 들어 가장 더운 하루가 됐는데요. 자, 지금 그래서 이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아래 폭염급 더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 지금 낮 최고 기온이 33도입니다. 평균 수준보다 7도가량 좀 오른 상황인데요. 춘천은 32, 대전은 30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장시간 외출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지방선거 날인데 전국은 다소 흐린 가운데 호남과 경남에 소나기가 지나간다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미라는 태풍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오키나와 쪽에 올라온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뜨거운 열기를 한반도 쪽으로 북상을 시켜서 이렇게 덥지 않나 싶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격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고가 반복해서 같은 직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인데 수사당국하고 노동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에 5명, 또 2019년에 3명이 폭발사고로 숨진 바 있고요. 마지막 사고 7년 만에 어제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호통을 쳤다? 이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너 나 아니었으면 감옥에 가 있었어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뭐 지금 종전을 향한 협정을 지금 막 맺고 뭐 MOU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인데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 향해서 뭐 진격하다가 이란에서 아, 나 그러면 종전 안 해 이래서 깨질 뻔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뭐 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화를 낸 거 아니냐. 그거 왜 시키지도 않은지 막 하고 있냐. 아마 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댓글 보니까 딱 와닿는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간만에 옳은 소리 했다고. 참. 자, 젠슨황의 열풍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만에 지금 젠슨황. 자기 고향이죠. 젠슨황이. 고향이 대만인데. 대만에 가 있는데 4일날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죠. 모레. 네.

했는데 대한민국 산업계와 협력 확대에 관심이 쏠린다고 그랬어요. 대만의 현지 식당에서 열린 국내 기업들과의 만찬 행사에서 우리는 항상 한국 투자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투자 분야로 로보틱스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LG전자 쪽, 현대자동차 쪽, 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무빈소 장례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왔는데 2021년에 1,107개였던 전국의 장례식장 수가요. 작년에 1,075개로 줄었답니다. 상조회사도 2017년에 163개였는데 올해 1분기 중에 76개로 딱 절반이 줄었네요. 근데 사망자 수가 준건 아닌데 오히려 작년에는 36만 3천 명으로 코로나 시기 2022년을 제외하면 연간 사망자 수가 최다였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을 업계에서는 최근 무빈소 장례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식. 장례식장에 빈소 차리고 사흘장, 3일장 치르면 보통 경비가 1,500 안팎이 나온답니다. 근데 무빈소 장례는 300만 원 정도만 치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빈소를 만들질 않고, 뭐, 시신 안치실 이 정도만 뭐 쓰는 거겠죠. 예. 상조업계 관계자는 무빈소 장례는 전체 장례의 15% 수준인데 서울 등 수도권은 20% 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관혼상제가 간소하게 치러지는 모습 보면서 장례식을 축소해도 된다 인식이 퍼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도 모친상 부고가 카톡으로 왔는데요. 보니까 2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소를 차렸는데 하루만 사는 걸로 해서 2일장, 3일장까지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운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서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요. 인도, 인디아를 추월하면서 세계 6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 어제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이 5조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550조 원, 요걸 기록하면서 인도 거래소의 시총 4조 8,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보도를 했네요. 우리나라 증시 규모는 올해 들어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를 차례로 좀 제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큰 주식시장은 어디가 있느냐?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이렇게 다섯 군데라고 합니다. 야, 대만이 우리나라보다도 시총이 높군요. 그렇군요. 나라 규모는 우리보다 작은데, 부지런히 우리 또 따라가야 되겠네요. 자, 잠시 후에 오늘도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에 젠센황이 아니고 돈가스황, 돈가스 PD가 오늘은 또 어떻게 깜찍한 퀴즈를 준비했을지 기대하면서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김수희의 1, 4, 3.

오늘 방송은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6월 3일 시민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저희 TBS에서 6월 3일 저녁 6시부터 방송하는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나는 썸을 시작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예요. 젠센 왕이 내일 모레, 그죠? 5일날 내일 모레 글피가 되겠네요, 그죠? 금요일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2차 깐부 회동을 이제 서울에서 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작년에 서울에 왔을 때는 그 삼성동의 깐부 치킨 여기서 치맥을 메뉴로 했는데, 요번에 오면은 메뉴가 이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번 메뉴가 뭘까요? 네, 요게 오늘의 퀴즈랍니다.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삼겹살이다. 2번은 돈가스다. 네. 삼겹살을 먹을까요? 돈가스를 먹을까요? 네. 자, 퀴즈 정답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 꽤 될 것 같은데, 자,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세요. 예, 1번이 삼겹살, 2번이 돈가스입니다. 자, 그 먼저 샵 0951 문자 창에다 요거 일단 퀴즈 정답 적으시고 1번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25개 선물 쫙 소개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가 두 번째 적으시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바디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 도다리 새꽃이 보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탕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에서 수강권, 경기도 하남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호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운탕 또는 솥뚜껑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통통치킨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TNT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찻잎과 건조과일로 만든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디역의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25개 쭉 소개해드렸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물건 나눔 선물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선물을 받으면은 누구와 같이 하겠다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젠슨왕이 오는데 한국에 5일날 깐부 회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분들이 먹게 될 메뉴가 뭘까?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두 개 있어요. 1번 삼겹살 먹을 거다. 아니다. 돈가스 먹을 거다. 네.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자,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돼지 토끼.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를 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1096님 아주 찐 애청자 문자 자주 보내주시는 양주댁 청취자께서 문자

문자를 보냈는데 소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분이 경기도 양주, 뭐 연천, 종횡무진 뭐 하루에 10km씩 예, 뭐야 행군하는 분인데 산책을 이렇게 보냈어요. 양주 온도가 30도입니다. 겁나 덥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저는 사실 삼겹살보다는 돈가스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친정 장흥에서 300평 되는 밭에 서리태 콩 참깨 심어놓고 왔는데 장흥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비 맞고 잘 자랄 듯 싶네요. 두 시간 허리케인 라디오 잘 듣겠습니다. 네, 양주택 정치자가 이제 친정에 서리태 콩하고 참깨 심었대요. 네, 잘 자라겠네요. 자, 일단 당첨자 발표에 앞서서 퀴즈 정답이죠. 네. 젠슨왕이 2차 깐부의 동을 서울에 와서 할 건데 메뉴가 뭘까요? 아마 성수동 쪽에 있는 삼겹살집이다 이렇게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뭐 딴 거 먹을 수도 있겠죠 뭐. 예. 그러나 현재까지의 삼겹살입니다. 자, 그러면 2710번님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1번 삼겹살이 정답입니다. 내일 투표하면서 쉬려고요. 오늘 일 나왔는데 더위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식구들과 함께 하겠어요. 만두를 좀 먹고 싶습니다. 네. 고기 맛집, 고깃집 안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2710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1번님 당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90. 힘든 상황인데 항상 꾸준하게 방송해서 감사합니다. 정답 1번 삼겹살이고요. 오늘 저는 쉬는 날이라서 편하게 집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습니다. 반팔 꽃남방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구입하셨을까요?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무급여에 변함없이 방송해주는 직원분들 힘내시고요. TBS 정상화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냉장고 속 항아리 김치떡 가능하면 받고 싶습니다. 1271번님께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자, 이번에는 2242번님 당첨됐습니다. 삼겹살이 정답이죠. 또 불티나겠네요. 도망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쨌든 오란다를 받고 싶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아내하고 먹고 싶습니다. 이 이사회님께서 네, 오란다를 원하셨어요. 보내드릴게요.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왜 당첨자들이 쭉 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답니다. 저 위로 올려, 바블 껌이 부릅니다. 연가.

0: 바블껌의 연가 노래 듣고 왔어요. 자, 계속해서 당첨자입니다. 3000번님. 뒷자리 번호가 아주 좋으시네요. 3000번이시네, 그냥. 정답 1번이고요. 식구와 함께 먹고 싶은데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받고 싶어요. 항상 건강하고 실한 방송 기대하고 있는 2시 할배입니다. 네. 3000번님께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에 먹어봐 뒷고기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가셔가지고 재밌게 드세요. 새싹 문자입니다. 0027번님 당첨되셨네요. 정답 1번 삼겹살이고요. 저는 학교에 시스템 에어컨 수리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갑자기 더워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행자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분당 곱창 부탁한다 하셨어요. 0027번님께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에 2인분을 보내드립니다. 정자동에 가셔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돼요. 에어컨 수리 업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우, 오늘 같이 더운 날 여기저기 뭐, 서비스 전화도 많이 올것 같고요. 이제 고쳐달라고. 이분 전화를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더우시죠?
1: 아, 네, 괜찮습니다.
0: 네,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1: 지금은 수원에서 화성으로 넘어와서 수원 과학대 지금 가는 길입니다.
0: 아, 과학대. 역시 이제
1: 예.
0: 학교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 에어컨.
1: 예.
0: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이렇게 쫙 있는 그거 달려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보통 업무 공간이 어떻게 서울 수도권이에요? 어디예요?
1: 경기 남부권 하고 있습니다.
0: 경기 남부권.
1: 예.
0: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경기도를 몇 분할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구역을?
1: 저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삼성전자 서비스를 그만두고요.
0: 네.
1: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1: 그래서
0: 혼자서?
1: 학교의 에어컨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설치는?
1: 예. 설치는 이제 저희 협력팀에서 하고요.
0: 네. 그러니까 혼자 사업을 하시는데.
1: 네.
0: 그러면 꽤 큰가 봐요, 회사가?
1: 예전엔 좀 컸습니다. 저기 코로나 전에는 주식회사도 했었고요.
0: 예. 네.
1: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 저희가 거래처가 90%가 학교다 보니까
0: 네.
1: 대면 수업이 없어져갖고 코로나 때 주식회사를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기하고 있습니다.
0: 지금 그러면 청취자님이 그 사장님이에요? 직원은 몇 분이나 있어요?
1: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0: 혼자 하신다고?
1: 예,
0: 오.
1: 점점 이제 늘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저 이동하시면서 라디오 자주 들으세요?
1: 2시부터 4시까지 꼭이 라디오를 듣고 싶은데요.
0: 네.
1: 제가 수시로 내렸다 탔다 또그 현장에 또 올라가 봐야 돼서 끝까지는 다못 듣습니다.
0: 아이, 괜찮아요. 하여튼 뭐, 들어주신다니, 저희는 반갑고 고마운 거지, 뭐, 예.
1: 아, 저
0: 그러면
1: 멀리
0: 하루
1: 홍보는
0: 눈
1: 하고 있습니다.
0: 뜨시면, 이렇게 뭐, 경기 남부권을 거의 매일, 이게 움직이신다고 봐야 되겠네.
1: 예, 오늘도 지금 6군데 갔다 왔고요.
0: 오, 벌써요?
1: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10군데 다녀왔고요.
0: 오늘같이 이렇게 덥고 그러면은 더
1: 네.
0: 전화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 손좀 봐달라고?
1: 네, 많이 옵니다.
0: 예, 그래요. 그, 에어컨 냉매 가스인가 그거 있잖아요. 얼마 만에 한 번쯤 이렇게 보충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1: 아, 이게, 완벽하게 설치를 해놓으면, 이사를 하거나 그래서 이전 설치를 하지 않은 이상은 가스가 빠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이사하면서, 이렇게 뜯었다가 다시 재시공을 하면서,
0: 예.
1: 그럴 때 이제 조금 오차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스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순금이 100%가 없듯이, 동파이프도 99.9%다 보니까 생산 단계 때 이물질이 혼합이 돼서 그게 오랜 세월 쓰다 보면 거기에 압력이 차서 가스가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네네.
0: 그리고 저 뭐 사장님이니까 또 궁금한 게
1: 네네네, 맞습니다.
0: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전국에서 에어컨 가동을 뭐 엄청 시작할 것 같은데
1: 네네네.
0: 궁금한 게 있어요. 가정에 있는 그 에어컨을 예를 들면 한밤중에는 뭐 잠깐 껀다 하더라도
1: 네네네.
0: 하루 종일 이렇게 돌려도 괜찮아요? 그 고장 안 나요?
1: 아, 이게 이제 그 20년 된 에어컨을 예를 들면 20년을 갖다가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저기 1년에 4달 정도밖에 안 씁니다.
0: 그렇겠죠.
1: 예, 그러니까 20년 됐더라도 10년을 아직 안 채운 거기 때문에요. 고장률이 많이 없습니다.
0: 그
1: 편히 쓰셔도
0: 20년이
1: 되고요.
0: 안된거 에어컨은 뭐넉달 동안 하루 한 시도 안 쉬고 계속 돌려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 네.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좋고요. 특히 국내 브랜드 제품들이 내구성이 좋아서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요즘 말이에요. 저도 그 유튜브 가끔 보는데 젠슨왕이 왔잖아요. 오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LG전자가 요새 막 주가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뭐 칠링힐? AI 센터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거기를 냉각시키는데 LG전자의 칠링. 예? 그게 아주 그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던데 그거
1: 예,
0: 알고 계세요, 그런 거?
1: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칠러
1: 예,
0: 기능이라고.
1: 칠러 냉각기라고 해서요.
0: 그게 우리 가정에 있는 건 가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칠러
1: 예,
0: 냉각기?
1: 없습니다. 예.
0: 그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1: 실외기가 엄청 크고요. 그 냉각기로 해서 안에를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기존 에어컨하고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냉매가스도 이용하지만 칠러는 그 물을 통 안을 그 냉매가 순환하면서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라서요. 그큰 건물 같은 데는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기 파블로 PD가 여기다 인터넷 이미지 칠러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놨네. 큰 박스 형태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가정하고는 다른 거군요. 그 이거를 사용하면은 막 영하 몇 도로 막 떨어지고 그러나 보지 이거?
1: 아무래도 냉각이 훨씬 더 많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칠러를 생산하는 게 국내 가전업체 중에 LG전자밖에 없어요?
1: LG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원천 기술이 좀 많이 있고요. 지금은 귀뚜라미인데 예전엔 경원색이라고 했었는데 경원색이가 지금 귀뚜라미로 인수돼서 귀뚜라미라는 에어컨에서도 산업용 냉각기가 나옵니다.
0: 귀뚜라미 회사에서도 에어컨을 만듭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게 없네.
1: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도 더운데 이렇게 차 안에서 전화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끝으로 희망곡 한번 물어보려는데 PD가
1: 조금 우울한 노래인데 괜찮나요?
0: 저 청취자님 원하는 거니까.
1: 아, 예, 조성모 씨의 화살기도 듣고 싶습니다.
0: 화살기도?
1: 화살, 화요일 월화 할때 화, 살할때 화살기도.
0: 화살기도? 살은 뭔 살자예요, 그게?
1: 그게
0: 화살이?
1: 저, 그, 우리 쏘는 화살, 그 화살입니다. 화살기도.
0: 화살, 쏘는 화살. 화살 쏘면서 기도한다고요?
1: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뜻은.
0: 노래 들어보면 알겠죠. 제목만으로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후에도 지금 몇 군데 남으셨다고?
1: 지금 이제 3군데 남았습니다.
0: 아이고, 계속 또 일하셔야 되겠네요.
1: 너무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고요. 건강 챙기십시오.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그
1: 네,
0: 목소리
1: 고맙습니다.
0: 들어보니까 아주 다정다감하신 것 같아요.
1: 아유, 아니.
0: 소비자들한테도 잘하실 것 같아요.
1: 고맙습니다.
0: 그래요. 분당곱창집 잘 갔다 오세요. 거기 사장님
1: 네,
0: 엄청
1: 알겠습니다.
0: 친절하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학교의 시스템 에어컨 수리 엄마는 청취자님의 신청곡입니다. 조성모의 화살기도. 난생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 나눔 선물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받고 싶은 선물 적어서 문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6월 3일 시민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저희 TBS에서 6월 3일 저녁 6시부터 방송하는 지방선거 개표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조성모의 화살기도 청취자 신청곡으로 들었어요. 사실 저 처음 들어봤는데 화살기도가 이게 뭔 뜻일까. 파블로 PD가 인터넷에 찾아서 올려놨는데 이런 거라네요. 화살기도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화살을 쏘아 올리듯이 짧게 바치는 기도를 말한다. 짧게 기도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거를 하느님께 보내는 문자 메시지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하느님께 보내는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정해진 형식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짧은 문구로 바치는 기도다. 요거를 화살기도라고 하는군요. 좋은 거 배웠습니다. 청취자 덕분에. 자, 당첨자입니다. 3748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 삼겹살이고요. 용인 동백에 코다리 좀 받고 싶어요. 대구에서 경기도 올라온 지가 벌써 7년째인데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함께 외식 좀 하고 싶습니다.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가까운 곳 있으면 무엇이든지요. 네, 3748번님한테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에 점심 특선 세트 2인분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내분하고 같이 가셔가지고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3733번님 당첨됐어요. 정답은 1번 삼겹살이고요. 저는 선크림을 받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는 직업이라 선크림이 필요합니다. TBS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같이 무덥고 찌는 듯한 날씨에는 정말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필수품일 것 같습니다. 3733님께 일산 마두역 오키미스 피부과에서 선크림 보내드릴 거예요. 자, 도착하면 피부 보호 잘 하시기 바랍니다. 7053번님 당첨됐어요. 최일구 씨 반가. 정답은 1번 삼겹살이고요. 저는 커큐민을 받고 싶네요. 왜냐, 친정오빠가 한탄강 출렁다리 근처에서 1차선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데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오빠한테 선물하고 싶어서요. 신청곡도 있어요. 강민주의 오 까락지를 듣고 싶습니다. 파블로 돈가스 PD도 수고들 하시고요. 아, 7053 청취자님 저희 살림살이를 다 알고 계십니다. 7053님은 오빠가 한탄강 근처에서 이 더위에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 계신다네요. 커큐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한테 전달을 해서 오빠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7054님의 신청곡입니다. 강민주가.

강민주의 옷가락지 듣고 왔습니다. 자, 7204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은 삼겹살이고요. 받고 싶은 거는 화성시 매기 매운탕이에요. 5월 달에 동서들끼리 부산 여행을 갔다가 뺑소니 신고를 받고 그 충격으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내와 함께 매기 매운탕을 같이 먹고 싶네요. 본인 때문에 사고 난 줄도 모르는데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를 해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스트레스로 몸무게도 빠지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보지만 위로가 안 되나 봐요. 저희 세댁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네, 7204님 아내분이 그러니까 부산에 놀러 갔다가 뺑소니 그러니까 안 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뺑소니 신고를 당했다 이런 말씀인가 봐요. 예, 자세히 이 문자 가지고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뺑소니가 아니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겁나죠. 네, 여기 무슨 경찰서 뭐 아무개 조사관인데 그 건이 있어서 예?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언제 와서 조사 좀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거예요. 예. 근데요, 저도 뭐 경찰서도 가보고 검찰 가서 조사도 받아봤는데 저도 걱정 많이 했지만 막상 가면요, 뭐 그렇게 뭐 윽박지르거나 뭐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만 있는 그대로 쭉쭉쭉 나는 상관없다, 결백하다 이런 얘기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미리 지레 겁먹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몸무게 줄어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게 되니까, 예. 시리 공사님, 네. 아내분께 그렇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기 매운탕이라고 하셨어요.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세트. 자, 현장에 가서 드셔야 됩니다. 아내분 모시고 와서 잘 다녀오세요. 위로 좀 해주시고요, 더. 3103번님입니다. 문자, 당첨자는 아니고요. 문자 소개합니다. 날씨가 되게 덥네요. 최고요. 이렇게 라디오 오늘도 화이팅 하고요. 대화남 최국 씨 나왔나요? 네, 지금 막 저 밖에 입장했습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스튜디오 저 밖으로. 자, 오늘 화요일 날 3부에 대화남 대신 화내주는 남자 최국 씨 나옵니다. 네가 인간이야? 예, 미리 좀 최국 씨 화 좀 낼 수 있게 사연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짜증도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자, 2부 끝곡입니다. 허성 나이값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체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아휴 더워.
1: 아휴
0: 왜 이렇게 덥냐.
1: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 접근 금지, 산사태 비탈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도 접근 금지,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은 단단히 고정하시고요. 집 주변에 빗물바지가 막혀있는 곳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박은 결박하고 해안가 낚시와 해양 레저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 전 오후 2시를 기해서 서울 전 권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 습도는 4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다 명곡이죠? 샌드 페블즈가 부릅니다.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네, 우리 가요의 아주 고전이죠.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 듣고 왔습니다. 1977년에 MBC 대학가요제 제1회 대상을 차지한 그룹과 노래였는데, 이 샌드페블즈가 왜 이름을 샌드페블즈로 줬나 그랬더니 여기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밴드 명칭인 샌드페블즈는 영화 산파블로에서 영감을 얻어서 영어식 발음으로 지은 이름이다. 우리말로는 모래와 자갈이다. 산파블로? 저 밖에 우리 파블로 피디가. 하여튼 그래서 샌드페블즈 그렇게 영어식으로, 스페인 영화인가 본데, 샌드페블즈 영어 이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멤버들이 쭉 이어지니까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인 이수만 씨가 2대째 보컬을 했었고요. 산울림 멤버인 김창훈 씨는 5대 샌드페블스 하면서 베이스를 쳤대요. 그래서 연예계뿐만 아니고 학계, 산업계, 언론계,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리더들을 배출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군요. 예. 참, 이 노래, 나 어떻게. 제 또래 된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막 소주 한잔하고 막 절규하듯이 나 어떡하냐고 말이죠. 자, 노래 잘 들었고요. 1082번님 나눈 선물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삼겹살이고요. 구내식당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선거 날 출근하는 업체가 있어서 내일 메뉴가 삼겹살로 해놨어요. 손님들이 특근하면서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가격은 있지만 메뉴에 넣었는데 정답이랑 오늘 같아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내일 쉬지는 않으시고, 예. 구내식당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삼겹살을 내일 메뉴로 넣으셨답니다. 1082님께 목이버섯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최국 씨 대신 화내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최국 씨 화낼 수 있게 재료 좀 넣어주세요. 문자로 화낼 수 있는 거. 예. 천가연의 노래 말리동 고개를

오늘 방송은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6월 3일 시민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저희 TBS에서 6월 3일 저녁 6시부터 방송하는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해 문제.
0: 죽지 못해 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기구기 채우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서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욱 씨 어서 오십시오.
1: 아 예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낮에 지금 네. 길거리 돌아다니면 가만히 있어도 화날 것 같아. 네. 너무 더워가지고.
1: 오 이렇게 더워요 진짜.
0: 날씨한테 한마디
1: 해. 6월달인데.
0: 날씨한테. 싫어?
1: 좀 이따 하면 안 돼요?
0: 알았어.
1: 아 뭐 시작부터 오자마자 이렇게 화를 내라고.
0: 알았어. 난...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1: 아, 좀 이따 그때가 할게. 더워서 짜증나 죽겠네 진짜. 겁나 더워요 밖에.
0: 그러니까. 네. 투표했어요? 사전 투표?
1: 아니, 좀 본투표 하려고.
0: 저도 내일 하려고.
1: 아, 진짜? 네. 내일, 저기, 뭐, 아프시면 어떡하려고요?
0: 아니, 저기는 가까운데, 네. 사전 투표소는 좀 멀었는데, 가까운 아, 곳에 본투표 장소가 제가 사는 데는,
1: 아, 그래요?
0: 네, 설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내일 좀 느긋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 아, 본인 신분증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죠? 그 사촌이
0: 여보세요.
1: 사촌 거 가져가지 마시고.
0: 지금 내 나이가 미친데요 지금. 투표라도 너보다 몇 번은 더한 사람이야.
1: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꼭 투표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
0: 투표 안 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1: 해.
0: 그렇지.
1: 왜 투표 안 할 거면 나라를 떠나.
0: 어, 좋았어.
1: 어?
0: 어, 잘하네.
1: 왜 지금 우리가 지금 투표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개고.

0: 고생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그럼. 해서 투표하는 건데 말이야. 네. 그걸 안 해? 네가 인간이야?
1: 어, 자동으로 막 나온다 그냥.
0: 무조건 해, 무조건. 네. 무조건. 좋습니다. 뭐 아파도 가서 해. 기어 가서라도 해. 신분증 가져가.
1: 어우, 최규기가 옆에서 화내는 거 듣는 나도 막 땀이 나.
0: 아, 그래요?
1: 너 얼마나 힘들겠냐 지금. 그리고 아니,
0: 복식호흡, 예.
1: 조금 전에 그 샌드 페이블즈의 나 어떻게 노래 들었잖아요.
0: 아 이거 네. 진짜 초등학교 때 제 친구랑 엄청 싸웠어요 이거 갖고.
1: 왜? 이 노래 갖고 네. 싸웠어요?
0: 이 노래가 나 어떻게가 저는 산울림이 부른 거다. 제 친구는 샌드 페이블즈가 부른 거다. 샌드 페이블즈가 그런 게 어딨냐고 엄청 우겼거든요. 그게 뭐야 그게 산울림이지 말했는데.
1: 그때가 초등학교 때구나. 네. 1977년에 제1회 MBC 대학가 이제니까.
0: 그러니까요. 예.
1: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0: 저 6학년 아니 그 더 옛날인데 그 후에 이제
1: 아 그러니까 80년대쯤 됐을 때겠네. 그러니까
0: 제 친구가 이겼죠.
1: 맞죠. 샌드 페블즈라는 그룹이 있었던 거지.
0: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그 인터넷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본대로 내가 읽어드린 건데 네. 그 산 파블로라는 영화가 있었던 거네.
0: 아
1: 스티브 맥킨이라고 여기 저 표 보이죠 이게.
0: 네네네네.
1: 스티브 맥킨 옛날에 그 저 뭐죠? 그 영화 주연했던
0: 사라 내일을 향해 사라 아닌가?
1: 그거 뒷굽에 그 저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그 빠삐용
0: 빠삐용
1: 빠삐용 스티브 맥킨
0: 아 그분이셨구나.
1: 그 이분이 주연했는데 이 영화가 1968년에 나왔네.
0: 네, 네. 68년.
1: 이 파블로 PD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줄거리가 그래 그 그래요. 1900년에 중국의 의아단에 난이 일어났는데
0: 네.
1: 여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양쯔강의 내륙까지
0: 네.
1: 거기 이제 큰 배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양쯔강이니까
0: 그러네요.
1: 깊잖아 거기가. 네, 네, 네. 거기에 파견된 전함 이름이 산 파블로였대. 그래서 그 파블로의 호의 병사 수병 이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스티브 맥킨하고
0: 네.
1: 선교사 캔디스 버겐과의 사랑 그리고 미 해군과 의하단과의 전투를 섞은 대작 전쟁 영화.
0: 전쟁 영화구나. 예. 아까 그거를 따가지고 본 따가지고. 그룹 이름을
1: 그러니까,
0: 정한 거예요?
1: 이분들이 샌드 페블즈라는 이름을 이 네. 영화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샌드 페블즈. 산 파블로 그러면은 저 스페인 말 같잖아요. 그죠?
0: 그러네요.
1: 예? 영어로 하면 샌드 페블즈. 모래와 자갈이다.
0: 아.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살짝 그 좀 거친 게 자갈 같더라고 보니까.
1: 누가 거쳐요?
0: 샌드 페블즈.
1: 아, 그 보컬께서.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나 좀 알고 가면 재밌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자, 우리 최규기 씨가, 예, 요거 좀 읽어드려요.
0: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그, 저기, 제가 대신 환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짜증이 난다. 예, 많이 짜증나시죠, 요즘에. 가뜩이나 진짜 장사 안 되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막 회사 갔는데 막 부장이 막 갈고, 막 진짜 나한테 뭐라고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지가 하든가, 지는 무슨 뭐, 뭐 잘해가지고 부장 됐어? 이렇게 열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돈 떼인 분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연을 좀 보내주십시오. 각종 화나는 사연 예.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51 예, 보내주시면은 선물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진짜
1: 네.
0: 여기 진짜 실용적인 그런 선물이 많잖아요. 그죠?
1: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좀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 첫 번째 문자가 도착했어요. 6201번님 최국 씨 화 좀 내줘요. 왜 운전할 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들 안 해요? 지나가다 봤더니 휴대폰을 손에서 안 놓고 있더라고요. 짜증나요.
0: 가! 휴대폰 출발해! 출발해! 야, 밟아! 엑셀 밟아! 가! 출발! 왜 가! 바빠 죽겠는데! 야,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면 어떻게, 너 죽어! 그러다가! 밥숟가락 놓고 싶어! 병풍지에서 향내서 맞고 싶어! 뭐지? 걔 누구지?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타고 화성 가가지고!
1: 내리는 순간 죽어!
0: 방사능 쏘이고 싶어! 요단강 건너고 싶냐고! 큰일 나오다가!
1: 아, 요단강.
0: 어디 운전하다 핸드폰을 봐!
1: 요단강 야. 건너오라는 건 너무 많이 썼어, 진부에. 그, 스타쉽으로 해. 첨단하잖아. 미래지향적이고, 응? 저 요단강 건너고 싶어요. 저 파블로가 써놓는 거니까.
0: 네.
1: 저거 잊지 말고, 응? 형이 알려준 거 있잖아. 얼마나 미래지향적이야.
0: 그,
1: SF영화.
0: 형이 하세요, 그거. 저는, 아, 그건 진짜 입에 안 붙어가지고 미치겠어요. 그거 해보려고 하는데.
1: 아, 근데 맨날 요단강 건너고 싶고 병풍 뒤에 향내 냄새 받고 싶냐고 그러고.
0: 아, 그 유행어잖아.
1: 맨날 똑같은 거. 아, 유행어는 네가 인간이야, 이거야.
0: 계속해.
1: 뭐 다 네. 인간, 다 유행어로 해.
0: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1: 자, 이번에는 5005번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리에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김용남입니다. 아, 양꼬치집 그 사장님이 화내는 오, 문자를 보냈구나.
0: 동명이인이시네. 이번에 어디 출마하시는 분이랑. 네.
1: 다름이 아니고요. 도로에 퀵보드를 타고 아무데나 세워놓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 혼 좀 내주세요. 이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네. 그죠? 아. 여기 오른쪽에 사진.
0: 네네네네.
1: 인도뿐만 아니라 도로에까지 무분별하게 세워놓고 가버리는 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화가 많이 나고요. 주로 젊은 친구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스러워요. 알아듣게 대화 나면서 최국 씨가 잘 타이르고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0: 왜 어디다 세우나 왜?
1: 잠깐만 지금 약간 이 한밤중에 골목길 사진이에요. 그죠? 도로에 있는 이 사진인데 이 진짜 도로 한가운데에다가 저거 뭐야? 바이크인가?
0: 킥보드.
1: 킥보드.
0: 전동 킥보드.
1: 네. 저거를 세워놓고 어디 가버렸어. 아니, 근데 저렇게 세워놓고 가면은 이제 차들도 왕래할 때도 힘들고 네. 사람이 지나가다 깜깜하면 너무 밟아가지고 다칠 수도
0: 그러니까.
1: 있는데. 근데 이제 저런 킥보드는 네.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저거?
0: 예, 네, 저거는 네. 그 저기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걸 거예요. 공공 킥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딱 카드 찍고
1: 아, 앱을
0: 하면은
1: 해가지고
0: 예, 바로 타고 갈 수 있는 거야.
1: 아무나
0: 예.
1: 그 앱 설치된 사람이면 저 타는데 얼마인데?
0: 저 뭐 얼마 안 해요.
1: 아, 그래요?
0: 그냥 5분 타면 한 1,000원 내고 막 하더라고.
1: 아, 그러면 제대로 좀 사람 방해 안 되는데 차 통행에 방해 안 되는데 놓고 가야지.
0: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주인 정신이 없어서 그래. 주인 정신이 야, 네 거라고 생각해 봐. 어? 야, 이거 다, 이거 다, 우리 세금으로 다, 이거 운영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거 아무 데나 세워놓고, 그래, 왜? 그거 중간에 세워놓고, 어떻게 해? 중간에 세워놓으면, 차 어떻게 지나가라고?
1: 다쳐!
0: 네가 인간이야!
1: 아이고, 좋아, 이거.
0: 위험하다고!
1: 아이고, 좋아라.
0: 위험하다고! 네. 위험해! 똑바로 세워! 똑바로 세워, 똑바로. 저따 세워, 저기다! 저희 가장자리에다가. 왜 그래, 왜? 맨날, 진짜.
1: 진짜
0: 몇 번째야 이게?
1: 얘 진짜 화났어 지금.
0: 어.
1: 자, 좋습니다. 242번님이 또 문자를 계속 해도 돼?
0: 네, 하세요.
1: 괜찮아?
0: 네.
1: 꾸기 형, 아침 출근길에요. 하천변에 대왕자루 역대급 버린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줬네.
0: 아, 진짜.
1: 여기가 하천변인데 숲이 우거졌어. 근데
0: 아, 진짜.
1: 핑크빛 정말 마대자루에 뭐 쓰레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둘, 넷, 다섯.
0: 아.
1: 다섯 마대가 그냥 나뒹굴고 있는 사진을 보내셨네요.
0: 아, 진짜.
1: 그러면서 이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 이사님께서 그 맞춤형 그, 욕, 문자를 보내셨네. 화내는 문자. 요거 그대로 일단 해드리자고.
0: 그대로?
1: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 어? 야, 니가 인간이야? 쓰레기 인생이지? 벼락이나 맞아라, 아오. 자.
0: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 어? 야, 니가 인간이야? 니가 인간이야? 이런 쓰레기 인생, 이런 쓰레기처럼 살지 마, 이 쓰레기 같은 인생아! 길 가다 벼락이나 맞아라! 아우, 너무 잔인한데? 아, 쓰레기 버렸다고 죽어야 돼요? 아, 좀 그렇잖아.
1: 알아서 해, 그거는. 네.
0: 아니, 이거 써주신 대로 읽은 건데.
1: 네. 이제 네가 이제
0: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래. 왜 걷다 버려, 왜. 진짜로.
1: 내가 하나 적어온
0: 쓰레기 게 이렇게 해버리다가 네 인생이 쓰레기 되는 거야, 진짜로.
1: 아니, 형이 하나 뭐 적어온 게 있어. 네. 어? 여왕벌 봉침 맞고 싶냐, 이런 거 어때?
0: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1: 닦고 말 거 아니야.
0: 네, 재밌는데요?
1: 네?
0: 근데 여왕골 봉침은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봉침 그거 한의원 가면 봉침 그거 놔준다니까.
1: 아, 그러니까 닦고 말 거 아니냐고.
0: 전갈 독침 맞고 싶어!
1: 아, 야, 무섭다.
0: 이건 파블로 피디님 생각. 원래 인간이 잔인해. 이런 거나 생각하는 거야, 그냥. 어우, 잔인한 그치. 인간.
1: 나는 귀엽게라도 해야지. 야,
0: 여왕골 봉침 맞고 싶어!
1: 여왕골 봉침 맞으면 닦고 말기만 해야지. 전갈 독침 맞으면.
0: 3cm 붓고 싶어!
1: 죽는 거야, 정갈 독침은. 어.
0: 정갈 독침 맞고 싶네.
1: 우리나라에 정갈이 진짜. 있어?
0: 모르겠어요.
1: 우리나라에. 정갈은 주로 사막에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적어놨어, 파블로가.
0: 코브라한테 물리고 싶냐고. 코브라한테 물리고 싶어!
1: 우리나라에 코브라가 어딨냐. 아, 지금.
0: 살모사한테. 그렇지. 살모사한테, 아! 물리고 싶어!
1: 자, 일단. 아,

0: 그럼 이게 어. 진화가 돼가는 거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네요, 코너가. 그죠?
1: 자.
0: 공모전 하시죠, 공모전. 이런 거.
1: 그렇지. 재미있는, 그, 화낼 수 있는 재미있는 재료 좀, 아이디어가 최욱 씨가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네. 화낼 수 있는 방법 좀 공모전을 지금부터 해보자고요. 자. 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샵 연구일로.
0: 1232, 1232. 더운데 잘했어요. 최욱님.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최욱, 난 최국이라고요. 최국 진짜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야. 문자 좀 보내주세요. 문자.
1: 예. 아, 너 날도 덥고 그러니까 문자를 지금까지는 아직 찾아
0: 원하는 화나는 사연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보내줘요.
1: 야,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진영이 부릅니다. 더 없이 좋은 날.
0: 신곡 났나 보네.

0: 진영의 더없이 좋은 날 노래 듣고 왔고요.
1: 네.
0: 아까 그 여러분 좀 아이디어 좀 공모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좀 재미있게 화내실 수 있게. 그랬더니 5962번님이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땡벌 봉침 맞고 싶어.
1: 요왕벌 나왔잖아요. 뭐 똑같은 걸 뭘. 아,
0: 최국 씨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이렇게.
1: 땡벌 봉침 맞고 싶어.
0: 그렇지.
1: 어, 좋은데요?
0: 고맙다고 그래야지, 이 사람은.
1: 어, 너무 좋은데요, 이거?
0: 최국, 예. 좋아, 최고 이러잖아요.
1: 땡벌 봉침 맞고 싶어!
0: 아, 좋았어.
1: 아, 이거 좋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
0: 진작에 그렇게 해야지. 예. 내가 저, 그, 개그맨 좀 웃겨볼까? 어?
1: 예?
0: 개그맨을 좀 웃겨볼까?
1: 위험한 멘트시네. 어. 예, 해보세요.
0: 그, 술 먹고 막 떠들고 그러는 걸 뭐라 그래?
1: 뭔가. 주사, 주사.
0: 뭔가라고 그래, 네 글자로.
1: 구성방가.
0: 그렇지.
1: 네.
0: 근데 그 8살짜리 아들이.
1: 네.

0: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게 퀴즈를 냈더니.
1: 뭐라고요?
0: 아빠인가 그랬대. 웃었지? 웃었어 안 웃었어?
1: 아, 그럼요. 아, 진짜.
0: 웃었어 안 웃었어?
1: 아, 너무 웃겨요.
0: 너무 웃겨.
1: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재밌는데? 네. 아, 아빠인가.
0: 제가
1: 아.
0: 개그맨을 웃겼습니다. 네. 자, 이제 한해는 문자 좀 몇 분 보내주셨네. 3527번님. 아니 버스 기사들이 말입니다. 정류장에 세울 때 왜 똑바로 안 세우고 대각선으로 세워요?
1: 미친 건가?
0: 똑바로 좀 세워서 아빠인가? 승객 승하차 합시다.
1: 아빠인가? 아, 뭐 버스를 뭐 대각선에 세운 건 뭐야?
0: 저거지니까 평행 주차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헥 해가지고 한 45도 각도.
1: 아, 버스 세울 때요?
0: 그렇지.
1: 아, 근데 이 버스 기사님 많이 들으시는데.
0: 많이 들으시는데. 네, 그래도
1: 이거,
0: 저
1: 이거 기사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방송인데 이거 위험한데.
0: 아, 그러니까 교통 질서를 위해서는 좀 시간이 네. 걸리더라도. 네.
1: 어. 기사님, 그 손님들 저기 안전하게 잘 내릴 수 있게. 네. 뭐 다들 다 그렇게 원래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네. 몇몇 어떤 기사님들이 좀 바쁘시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지. 되신 거잖아요.
0: 그 정도로 네. 합시다.
1: 그거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 네. 예, 네, 기사님들.
0: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1: 하셔야 돼요. 네. 아시잖아요. 자, 네.
0: 거기까지 하고요.
1: 보통 방송이니까 이 정도 하는 겁니다.
0: 자, 3983님께서 구기영 화나는 사연은 그냥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1: 네.
0: 개를 안고 운전 중이네요.
1: 그게 아니라 개가 운전하는 것 같은데 지금.
0: 사진은 신호 대기 중에 정차하고 지금 아 지금 저 왕복 왕복 2차선의 이제 도로인데 에, 지금 이
1: 야
0: 주차 이제 횡단보도 저, 뭐예요 신호가 걸려가지고 다 서 있어 차들이. 근데 이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님 바로 앞차가 예, 경차인데 그 운전석에 푸들의 머리 정도 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죠?
1: 푸들 아니고요. 말티즈 같은데.
0: 말티즈?
1: 아, 푸들인가? 아무튼 운전석에, 운전석에 있어요.
0: 아빠인가?
1: 지금.
0: 푸들인가?
1: 푸들인가? 아, 근데 운전석에 있네.
0: 그러니까. 아, 그럼 안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안고.
1: 큰일 날라 그래. 아, 진짜.
0: 저 황정화 아니야?
1: 아니.
0: 아니, 황정화가 푸들 키운다 그랬는데. 얘 차, 어디 갔어?
1: 차가 아니잖아요, 차가.
0: 아, 차가야. 네. 황정호 PD는 저 전기차니까, 이 차는. 네. 아, 안 됩니다.
1: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아지
0: 아무리 안, 기어도 아니. 그렇지, 안 돼요.
1: 큰일 나는 거야, 지금! 강아지 걱정된다고 강아지 안 타다가, 둘, 큰일 나, 진짜!
0: 다 죽어, 다.
1: 다 가는 거야, 그냥 다. 다 그냥 골로 가는 거야. 큰일 날라고 아주, 진짜. 왜 그래? 쉐보레! 네. 0890! 0890! 강아지 내려놔! 일어나!
0: 저거 한 번에.
1: 그 오줌 좀 싸물었대 옆에서.
0: 저거 한 번에.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내.
1: 아, 그러면 스타쉽 노이로제 걸릴 거 없어 아주 내가. 스타쉽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내가.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 그거.
0: 아니 그럼 네가 하나 만들어.
1: 빨리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 이거 진짜 자, 삼가 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예. 예. 예. 아,
0: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예.
1: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거 좀 스타쉽 같은 거 만들어서.
0: 예. 예.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2489번님. 저는 택시 타는 사람인데요. 콜 불러놓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취소를 해요. 화납니다. 혼 좀 내주세요.
1: 멋있어! 멋있어! 더워 죽겠는데, 진짜 갔대. 손님 없어 죽겠는데. 고생고생해서, 참이는데 고생고생해서 갔대. 취소를 해? 니가 인간이야!
0: 아이,
1: 이건 야, 지 같은 인간 아주 그냥. 너 같은 인간 택시 탈 자격도 없어! 아. 걸어 다녀! 걸어 다녀! 아니야, 너는 이 나라에 살지 마! 떠나버려!
0: 여왕벌 봉침 맞고 싶냐?
1: 어, 딱 취소하는 거야, 지금?
0: 여왕벌
1: 봉침 맞고 싶어! 네. 땡벌 봉침 맞고 싶어! 네. 전갈 독침 맞고 싶어!
0: 아, 종합세트로 막 나오고 싶다, 지금. 네. 아이고, 2321번님께서 크크크, 꾸기씨 재밌어요. 이거, 대본 PD님이 써준 거 읽는 거예요? 아니면 꾸기가 하는 거예요?
1: 써주기도 하고 제가 하기도 하고 해요.
0: 대본은 없는 거고요. 그냥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대본이, 문자.
1: 대본이 있으면 그게 대본이에요. 이렇게 그게. 하겠습니까? 대본이
0: 문자가 있으면. 대본이야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노래를 뭐야 뭐 영어로 네가 읽어라. 이거.
1: 스타쉽.
0: 스타쉽.
1: 스타쉽이라는 뭐 가수가 있나 본데요. 뭐 그룹인가?
0: 어,
1: Nothing's
0: 뭐야?
1: gonna stop us now.
0: 뭐야? 네.
1: 어? 어, 뭐 지금 이 순간 네. 그 누구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야?
0: 어...
1: 모르겠어요.
0: 스타쉽이라고 밴드가 있대. 네. 어, 신난가 보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내 그랬더니 스타쉽의 노래를 틀어주네.

0: 네, 스타쉽의 노래. 들어본 노래네. 그죠?
1: 아, 예.
0: 네.
1: 아,
0: 이거 익숙한 가락이 있네.
1: 유명한 노래잖아요. 네,
0: 스타쉽 태워서 화성 예. 보내버린다 그랬더니 예, 김경래 PD가 스타쉽의 밴드의 노래를 선곡을 했네. 아, 센스 있어, 그지? 제가 좀 역시. 센스는 있어.
1: 왜냐면 네? 또 센스가 아니라 음악 좀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또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0: 칭찬이야?
1: 아, 그럼요.
0: 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1: 다른 건 몰라도 이 음악에 대해서는.
0: 음악에 대해서는.
1: 대단하신 분이에요.
0: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3476번님의 사연인데 지금 길어요. 자, 읽어드릴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이커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봉투값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빵을 꽤 많이 샀어요. 그래서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그랬더니 봉투값 받냐? 그래서 50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손에 그 많은 빵을 그냥 들고 가겠다. 봉투 안 사고 그냥 들고 가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저거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30분 뒤에 가게로 전화가 왔어요. 빵이 한 개가 없다고 저보고 배상하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거? 봉투값이 뭐라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요즘 50원은 줍지도 않는데 봉투값 안 받으면 가져가고 50원 받는다고 하니까 안 가져가고. 어? 아, 봉투값을 안 받으면 가져가고 50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또 안 가져가고 그 많은 빵을 들고 가다가 본인이 잃어버리고선 배상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장사도 안 되고 날씨도 더운데 말이죠. 최국씨 화 좀 내세요.
1: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좀, 아니 빵을 그렇게 많이 샀으면 그 50원 내고 봉투 사겠네. 나 같으면은 아니 빵 하나 좀 덜 사고 봉투를 아 이게 왜 이렇게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아, 그렇다고 왜 이거를 저기한테 뒤집어치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한테.
0: 네, 좋은 아이디어 나왔다. 네? 김탁구 빵빵 터지는 소리 그만해 그래. 왜 안 숨을 쉬어. 그럼 네가 해 그러면. 네가 해.
1: 저 죄송한데요.
0: 왜? 김탁구 제빵왕 있잖아.
1: 어떻게 하라고?
0: 김탁구 빵빵 터지는 소리 그만해.
1: 김탁구 빵빵 터지는 소리야 그만해. 아프리카 악어한테 물려봐야 정신 차릴래? 라고 9861님께서.
0: 986, 아, 이런 아이디어 좋습니다. 최국 씨가 네. 오늘 더워가지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답니다. 최국 씨 도와줄게요.
1: 아, 이거 뭐 화낼 때마다 이거 뭐 표현을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네가? 어떻게 만들어, 이거?
0: 네가 인간이야? 세 번 해, 그러면.
1: 네가 인간이야? 인간이야?
0: 그렇지. 그게 무난해. 한 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만 더.
1: 네가 인간이야?
0: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빵 많이 사가실 때는 50원짜리, 그죠?
1: 네네네.
0: 비닐봉투 하나 가져가시면 되잖아. 어?
1: 아, 그러니까요. 그게 뭐야,
0: 빵
1: 그게.
0: 안 떨어뜨리고.
1: 아, 왜 사장님한테 그래.
0: 근데 그렇다고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10개 샀는데 9개가 밖에 없고 1개가 없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가게 주인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걸 배상하라는 게 말이 되나? 네. 비상식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9078번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또 냈어.
1: 아, 요거 하고 할게요. 그럼 7402. 네, 할게요.
0: 아니요, 이게 빵에 대한 얘기니까. 아, 지금 그래요? 해야 돼. 907, 아, 다 너를 위해서 청취자분들이.
1: 바게트 빵으로 맞아볼래?
0: 그렇지.
1: 아, 재미 하나도 없어. 미치겠네, 왜? 진짜.
0: 아, 바게트 진짜. 빵이 길쭉하고 해초리 같잖아. 몽둥이 같잖아.
1: 아, 진짜 왜 나한테 왜 그러고.
0: 바게트 빵으로 맞아볼래? 이거 내가 적어놔야 되겠다, 이거. 바게트 빵으로 맞고 싶냐. 에? 자, 이번에는 7402님의 사연입니다. 최국 씨, 내가 혈압이 올라서 죽겠어요. 화 좀 내줘요. 아니 말이죠. 내가 안산에서 대부도까지 손님을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금이 36,000원이 나왔는데 도착해서 카드 하나를 주더라고요. 아, 근데 카드 승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저기요, 승인이 안 돼요. 그랬더니 다른 카드를 또 주더라고요. 그게 또 긁었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님 이것도 안 돼요 그랬더니 또 다른 카드를 그 카드는 많이 들고 다니네.
1: 몇 개를 갖고 다닌 거야.
0: 다른 카드를 줘서 네. 다시 긁으니까 또 이번에는 잔액 부족이라고 뜨더라니까요. 그래서 손님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손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내려서 바로 입금을 시켜주겠다 그러더라고요.
1: 크, 냄새가 나네.
0: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 3개가 다 안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갖고 바로 입금을 시켜준다고 하냐. 네. 나보고 어쩌라고요. 화 좀 내줘요. 최욱 씨. 네. 돈 없, 이거 저, 요대로 이제 해달라 하시는 것 같아. 요렇게. 네. 돈 없으면 전날부터 걸어가든지, 니가 인간이야. 요렇게 화 좀 내주세요.
1: 돈 없으면 전날부터 걸어가든지, 니가 인간이야?
0: 그렇지. 두 번 더 해. 니가 인간이야.
1: 니가 인간이야? 니가 인간이야? 그렇지. 돈도 없으면서 택시 타고 그래?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먹어!
0: 아이, 돈 없으면 빈대떡 그거 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쓰던 거야. 어? 바꿔, 이제. 응?
1: 아, 그냥 나를 바꿔요. 아, 그냥 나, 저 돈도 안 들어오는 거. 아, 나, 딴 사람으로 바꿔, 그럼!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빈대떡밖에 생각이 알았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0: 빈대떡 해, 그래. 알았어. 니가 그만둬, 어떻게 해, 이거.
1: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을 합쳐먹어!
0: 좋아, 좋아, 좋아. 떡볶이 뭐 해먹어, 그래.
1: 떡볶, 돈 없는데 떡볶이는 또 어떻게 해먹어? 그거 좀 그래요, 진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빈대떡은 어떻게 해먹는
0: 그러니까.
1: 거야?
0: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6063번님의 문자입니다. 저는 택시기사인데요.

0: 비탈길 올라가면 차량을 턴을 해서 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양심불량인 한 주민이 차를 주차해놓고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어요. 바쁜 시간에 유턴이 안 돼가지고 후진으로 1km를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제발 전화번호 남기셔라 한마디 해주세요.
1: 아 진짜 너무하다 정말.
0: 전화번호 남겨 그래.
1: 전화번호는 왜 안 남기는 거야 진짜. 어?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0: 아 진짜 결국 형 시킨 거 하네. 안 한다 그러더니
1: 이런 거 몇 개 있으니까 좀 좋긴 하네요.
0: 그래. 자 지금 저 2321님이 이렇게 했어. 저런 인간들 화성으로 가라.
1: 어디 경기도?
0: 저 일론 머스크 화성 마스
1: 돈 들어 화성으로 가는 것도 스타쉽 타는데 얼마인 줄 알아?
0: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저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라 그랬더니 파블로 PD가 또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걸 선곡했네. 박주원 라틴 기타의 연주로 정엽이 노래한대 빈대떡 신사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 방송은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6월 3일 시민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저희 TBS에서 6월 3일 저녁 6시부터 방송하는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자, 좀 빈대떡 신사 현대적으로 해석한 정엽 씨의 노래를 잘 듣고 왔어요. 이 아이디어 공모한다고 했더니 어떤 청취자께서는 네. 등짝에 진에 넣어줄까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야 소름 돋는다.
1: 되게 창의적이시네. 예.
0: 진에 말고 바퀴벌레 넣어줄까는 어때? 아. 너무 혐오스러운가?
1: 아, 응? 뭘 넣든 일단 저기 하죠.
0: 소름 돋습니다. 야. 바퀴벌레 얘기 나오니까 내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KBS 밤에 하는 거 있죠? 지구촌 르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구촌 파운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밤에 뉴스 끝나고 토요일 날 거기 보니까 인도에 있잖아요. 네. 바퀴벌레 당이 생겼어.
1: 당?
0: 응, 당. 파티.
1: 아, 진짜요?
0: 뭐.
1: 그 무슨. 근데 이제 뭐 하는데?
0: 이 가상 공간에서 생긴 거야. 네. 실제로 오프라인에 당을 만든 건 아니고. 네. 그 무슨. 이 인도의 무슨 장관인가가 20대 그 젊은 친구들한테 바퀴벌레 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네네네. 네네네. 예? 뭐 일도 안 하고 네네. 취직도 안 하고 네네. 뭐 놀고 먹네 뭐 그랬더니 그 인도의 그 젊은 친구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휴대폰 안에다가 그런 당을 만들었대. 바퀴벌레 당.
1: 아.
0: 우리는 그래 바퀴벌레다. 아, 어쩔래. 예? 네.
1: 아, 진짜.
0: 승자를 하는 거지, 그렇게. 예. 자. 저 뭐 또 써놨네. 아 오늘 저 파블로가 눈치 빨라. 바로 적어놨네. 제 AI 심었냐? 그렇게 금방 나오냐? 인도 바퀴벌레당은 청년층의 실업, 상실감과 불만을 상징하는 온라인 정치 풍자단체로 대법원장의 청년 비하 발언을 계기로 SNS에서 급성장한 것으로 보도된다. 아 장관이라고 대법원장이구나. 그렇게
1: 야, 대법원장이 청년들한테 바퀴벌레라고 한 거야? 이런 씨. 뒤지고 싶나 진짜.
0: 그러니까 인도 거기에 이제 너처럼 대화 대신 화내주는 남자가 있었나 보지.
1: 아, 네? 잘했어. 잘 만들었어.
0: 잘 만들었어.
1: 아, 잘 만들었어. 저런 대법원장은 바로 잘라버려야 돼.
0: 출범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아주 급증했다는 거야 회원이. 네. 야, 한 청취자께서 이런 아이디어 올려주셨네. 염라대왕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
1: 아, 옛날에 나왔던 거였잖아 이거.
0: 이게 나왔었다고?
1: 아, 이거 옛날 거야. 근데 재밌네.
0: 난 처음 듣는데.
1: 아, 진짜? 염라대왕님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
0: 네. 그랬어요?
1: 만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병풍 뒤에서 향내 맡고 싶어 보다는 그렇지. 좀 새롭잖아.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지. 자, 이번에는 7841번님인데요. 용달 기사입니다. 어제 일이 없는 가운데 오토바이 한 대를 싣고서 서울 시내 쪽으로 갔는데 5만 원에 4만 원 나와서 갔는데 단단히 무겁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풀려서 넘어졌어요.
1: 아 오토바이가 살짝 네. 풀려서 넘어졌구나 싣고 네. 가다가.
0: 아 오토바이 한 대가 예, 예, 예. 아 트럭에 싣고 가는데 네. 단단히 묶은 줄 알았는데 풀려서 살짝 넘어졌다.
1: 네.
0: 그래서 중고 오토바이라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는데 넘어져서 흠집 났다고 오토바이 가게 사장이랑 고객이 네. 수리비가 20만 원 나온다고 내놔라. 돈 내놔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 예? 흠집 많은데 내가 그랬다는 보장이냐 그랬더니 일단 넘어져서 흠집이 생겼다. 보험 처리하든지 아니면 보험 처리하기 싫으면 20만 원 주든지 그러는 거예요. 아, 녹도 여기저기 많이 난 오토바이인데 날도 더운데 어린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그래서 그냥 10만 원에 합의했는데요. 왠지 속은 기분이에요.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어제 귀신에 씌었나 봐요. 그래서 예약권 하나 하고 그냥 집에 왔는데 에휴, 날도 덥고 힘 빠집니다. 예.
1: 그거 좀 그 어차피 그 중고고 뭐 이거 저 이렇게 다 흠집이 좀 있다는 거 좀 서로 좀 봐주지 이걸 또 돈을 그렇게 또 그러니까, 요구하고 아 에이. 우리 각박하냐 정말 진짜 그러니까, 딱 봐서 이게 봐가지고 좀 별 이상 없고 그냥 이게 다 기능에 이상 없으면 그냥 사면 되지 뭘 뭘 돈을 달라 그래 야 이거 얼마나 이거 실컷 배달해가지고 얼마나 남는다고 이거를 배보다 배부 아유, 정말 진짜.
0: 그러니까 고객이 어린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그렇다 그러시는 거 보니까 고객도 아마 좀 어린 친구들인가 봐.
1: 그러니까
0: 오토바이 저... 좋아하는 뭐 20대나 뭐 이 정도의 젊은 친구들인가 봐.
1: 야, 그럴 거면 원래부터 새 걸 사든가.
0: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1: 야. 자, 너 그렇게 저기 하면은 나중에 너 똑같이 당해 너. 진짜 염라대왕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가 진짜.
0: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7842님. 예. 최국 씨가 환해드렸으니까 이제 힘내시고요. 자, 오늘 최국 씨 네. 애썼습니다. 날 더운데 네, 고생하셨고요.
1: 네, 고맙습니다.
0: 끝곡은 정혜린이 부릅니다. 샤르르 샤르르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전 권역을 비롯한 경기 중부와 인천 동남부 권역, 또 충남 서산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5월 26일 서울시내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로 처리작업이 계속되면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스본부 앞 상거리까지 양방면은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도로들 내일 지방선거라 공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평소 화요일에 비해서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중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금남터널을 앞둔 지점 1차로에서 현재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뒤쪽으로 많이 혼잡하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미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윤혜윤입니다.
0: 벌써 26년도 반이나 지나가고 네. 있어요.
1: 이제 영락없이 하반기죠.
0: 벌써 6월이라니.
1: 그러니까요.
0: 웨스 라디오 한 지도 네. 벌써 반년이 되어갔네요.
1: 그런 게 좀 놀랍긴 해요.
0: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르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저녁에 좀
1: 선선한 편이죠.
0: 네,
1: 여름이
0: 바람이 불어오고
1: 해도?
0: 있는데 이제 곧 열대야가 또 될 수 있어서 이런 무더위 속에서 혹시 혜은님만의 생존법이 있으신지. 유독 여름 힘들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1: 맞아요. 더위를 진짜 많이 타서. 근데 이제 점점 여름이 사계절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좋아하기 힘든 계절이라는 게 점점점 이렇게 체감이 되고. 근데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저는 양산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양산은 약간 이제 어머님들의 전유물 같은 거였는데, 한번 쓰고 나니까 그 두피에 열이 가해지는 것만 잘 피해도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름을 싫어하는 거에 비해서 바깥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바깥 활동을 여름에도 계속 하려면 아, 그 양산이 되게 필수적이라는 걸 좀 깨닫고, 그때 한 2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꼭 가방에 양산 들고 다니고 지금도.
0: 맞아요. 요즘은 우산이랑 양산을 번갈아 쓸 수
1: 네,
0: 있는 그런 게 제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1: 네.
0: 또 장마도 있으니까.
1: 네. 이젠 비도 약간 스콜성처럼 너무 자주 내려서 그냥
0: 맞아요.
1: 우산이 필수템이 돼버렸어요.
0: 맞아요.
1: 위아님은 여름 좀 잘 견디시는 편인가요?
0: 저는 더위를 그래도 잘 안 타는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그 체질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 너무
1: 맞아.
0: 한국이 너무 더워졌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예전처럼 뭐 2열 7열이다 이런 말은 안 통하는 것 같고.
1: 죽어 2열 7열은 안 돼요. 위험해요. 네.
0: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싶다가도 뭐 에어컨 밑에 있으세요 하면 사실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1: 미아님만의
0: 무서운 이야기를
1: 정신적인 추위를 가하는 거? 아니
0: 네.
1: 심리적인 추위
0: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를 계속 서로 하고 무서운 영화도 좀 보고 좋지 않을까?
1: 여름에 영화관 가는 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0: 네.
1: 피서처럼 되기도 하고.
0: 그리고 요즘 또 네. 무서운 이야기 읽어주는 콘텐츠가 되게 많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길 가다가 혼자 깜짝깜짝
1: 들으면서 가시는 편? 아 그렇구나.
0: 놀라서 괜히 혼자 웃기고 네. 그래, 그런 방법도.
1: 좀 귀여운데요, 이거는?
0: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은 6월의 네. 책과 키워드 소개해 네. 주시죠.
1: 6월을 함께할 키워드는 책입니다. 뻔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키워드를 안 할 법한, 영원히 안 할 법한 키워드 같기도 한데, 6월의 키워드를 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저희한테 6월이 좀 남다른 달이어서인데요.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리는 시기죠, 6월은. 그래서 다가오는 좀 책 축제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책이라는 키워드로 정해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듣는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두 권의 책을 추천하면서 쓴 라디오를 진행한 지도 앞서 미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반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책방을 닫고 각자 서로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어도 책이 우리한테 너무 찰싹 붙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는 요즘이었어요. 뭐 어떻게 지내고 있어도 결국 책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많다 우리가.
0: 책으로 회귀.
1: 네, 그래서 뭔가 좀 질리도록 너무 이렇게 반가운 질림이긴 한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커다란 이 책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먼저 선정해본 책은 요즘 가장 재미있다고 소문이 난 책을 좀 골라봤습니다. 출판사 인플루엔셜에서 늦봄에 나온 책인데요. 비밀의 책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것도 제목이 너무 상투적이어서 좀 용감해 보이기도 했어요. 비밀의 책? 근데 이런 책은 정말 재미있거나
0: 맞아요.
1: 아니면 막상 펼쳐봤는데 좀 시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0: 정말 대단한 비밀이어야 할 텐데.
1: 그러니까요.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마음으로 네. 독자가 약간 벼르듯이 책을
0: 맞아요.
1: 펼쳐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비밀이라는 것도 결국 세워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책도 읽어본 바 아, 이런 재미는 역시 숨길 수가 없구나. 널리 알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골라보았고, 아, 어떤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건 진짜 짜릿하고 진짜 흥분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약간 저희의 후회 없는 독서를 좀 이달에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골라봤습니다. 그럼 작가 소개를 좀 해볼까요?
0: 네.
1: 안나 마촐라라는 작가님입니다. 이분은 역사 속에서 매몰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스릴러라는 장르 안에서 꾸준히 복원해온 작가님이라고 해요. 197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또 런던 법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에 인권 및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굉장히 멋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건에 이런 장르적 상상력을 더해 좀 독보적인 역사 범죄 소설들을 계속 선보이면서 현재 이제 영국 문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로 자리매김한 작가님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번 책으로 좀 처음 알게 됐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0: 어쩐지 좀 변호의 느낌이
1: 맞아요.
0: 들잖아요. 네네네. 책에서. 변호사 이력이 있으셨구나.
1: 굉장히 이게 중세시대 배경의 얘기지만 현장감이 장난이 맞아요. 아닌 그런 수사물인데 이 작가님의 이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2016년에 발표한 첫 소설 보이지 않는 자라는 소설도 19세기 런던의 실화살인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이었고 이후에도 18세기 파리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을 다룬 시계태엽 소녀로 더블린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 밖에도 안나 샤프라는 필명으로 자신의 변호사 경험을 녹여낸 법정 스릴러 익사 노트라는 책이 있고요. 간단히 훑어만 봐도 이 작가님의 좀 고유한 경험과 그리고 개인의 흥미가 얼마나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좀 기대가 되는 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한 권만 읽어보긴 했지만 그 굉장히 뭐랄까 소설로 좀 역사적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제가 앞서 말씀드린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름을 나기에도
1: 제격인데요? 어떤 면에서? 꼭 공포 호러물이 아니어도
0: 맞아요.
1: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0: 더 무서워.
1: 맞아요.
0: 실화였잖아요.
1: 그쵸, 더 무섭죠 사실.
0: 그러면
1: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볼 비밀의 책 얘기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17세기 로마의 실제 독살 사건을 치밀하게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책은 2025년 영국 추리작가협회 최고 영예인 골드 대거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0: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거대한 수사 스캔들이 이어지고 그 추리 과정을 함께 따라가는 구성인데요. 범인이 누구인지를 독자가 함께 궁금해하면서 따라가는 흐름이라기보다 범인은 좀 일찍 공개되는 편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범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벌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마치 옛날에 저희 천사소녀 네티처럼 네티가 범인인 걸 모두 알고 있지만 저희가 숄록이 네티를 언제 잡을지?
1: 맞아요.
0: 그럼
1: 어떻게 도망
0: 네,
1: 다닐지.
0: 맞아요. 그리고 네티가 잡히긴 할런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보는 재미였는데 좀 그러한 버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거기선 사랑으로
0: 아,
1: 잡았잖아요.
0: 네. 여기서는 어떻게 잡히고 또 어떻게 또 변수가 있는지
1: 네.
0: 재밌는 그 흐름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포인트는 그 사회가 범인이라고 일단 지명하는 그 혹은 그들이 정말 범인인지를 독자가 계속 자문하면서 이 수사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책은 뭔가 역사가 어떤 한 특정 인물 혹은 특정 집단을 악녀로만 기록했던 시절을 조금 다르게 입체적으로 좀 해석해 보는 지점이 있어서 장르적으로도 흡입력이 높지만 소설이 지닌 좀 주제 의식 덕분에 읽는 내내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1: 저는 이
0: 네.
1: 책이 실제 있던 사건을 모티브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책을 한반 정도 읽었을 때 알게 됐어요.
0: 중간에 한번 훑어보다가
1: 네네. 처음에 그냥 완전히 소설이라고만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가 사실 스포인 셈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끝까지 그냥 안 찾아보고 읽을 수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가 그저 픽션만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런 커뮤니티야, 이런 여성들이 실제로
0: 그 시대에
1: 존재했었다니. 네. 이걸 사실로 알고 읽고 싶어서,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찾아본 다음에 이제 다시 소설을 다시 읽었는데, 이 역사적 사건을 소설로 쓸때 소설만이 할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0: 그 팩션 장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역사가 이미 알려준 이야기를 내가 소설로 쓸 때는 작가가 훨씬 더 뭔가 어떤 사명감이랄까? 그런 걸좀
1: 네.
0: 띄고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1: 그리고 실제 사건의 결과가 그렇게 나의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도
0: 역사랑
1: 있잖아요.
0: 보통 그렇죠.
1: 그럴 때 이제 소설적 상상력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는 결말로 쓸수 있기 때문에 좀그 지점도 마음에 들었다.
0: 저도 이런 팩션 장르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읽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또 완전히 외국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저도 중간에 깨달으면서, 아, 맞다. 나 정말 이런 장르 오랜만이지? 하고 신선하게 읽다가, 이게 제법 벽돌책에 준하는 그
1: 네.
0: 볼륨인데, 그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출근길에 읽고, 퇴근길에 읽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으면서 일부러 읽고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또 마침 제목이 비밀의 책인데 엄청 크게 프린트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읽으면 되게 의식이 돼요. 괜히 궁금해하겠지? 사람들이
1: 도대체
0: 이거.
1: 무슨 비밀이길래 저렇게 요란하게 비밀인 걸
0: 그러니까
1: 알리나.
0: 그래서 뭔가 나 혼자 엄청나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말 그대로 그 비밀이 제 손안에 있는 듯한 짜릿함이 있는 좀 독서였고 어쨌든 이게 좀 여성 서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그 감상이 있어요. 뭔가 내가 여자라는 거는 뭔가 이 세계에서 되게 가장 오래된 고통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좀 유독 그거를 좀 아프게 찌르는 구석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좀 내가 나로 살아낸 만큼의 인생이 30몇 년이면 그거 인생 이상의 고통을 항상 통감하는구나. 여성호사를 읽을 때는 그게 새삼 아프면서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나가 더 생긴 감각은 아, 근데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정말 좋구나. 뭔가 이 책에는 저희가 좀 차차 얘기하긴 하겠지만 서로 되게 다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하나인 여성들을 보여주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강하고 근데 연약해서 슬프고, 근데 와중에 또 다정하고, 하지만 그러다가 필요할 때는 충분히 괴팍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하나가 다 너무 입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여성으로 산다는 거는 뭔가 고통을 많이 느끼고, 또 사랑도 많이 베푸는 만큼, 뭔가 되게 삶을 좀 최대치로 살아보는 존재 아닐까? 그래서 더 사람답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삼 나 여자로 태어난 거 너무 좋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1: 여기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이 서로에게 막 살갑기만 하거나 애틋하지만
0: 만은 안
1: 하지도
0: 와도
1: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

0: 스타들도
1: 맞아요.
0: 있고
1: 필요에 의해서 동맹 관계를 맺는 느낌도 있고
2: 네네 그래서 그 지점이 독서의 재미를 좀 쫀쫀하게 맞아요. 해준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막 누군가 배신 때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그런 장르 자체의 재미도 네. 이 인물들로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 네.
2: 이 책의 배경은 1659년 로마인데요. 엄격한 카톨릭 시대였습니다.
1: 네.
2: 1656년에 시작된 흑사병 유행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해인데 이 페스트로 인해서 로마 인구의 20% 정도가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도시는 온통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로마의 총독인 바란조네가 이 주인공인 스테파노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스테파노는 이제 막 부임한 신임 판사거든요.
1: 네.
2: 근데 감옥에서 풀려난 어떤 염색장애가 있는데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썩어야 할 시신이 썩지 않았다. 네. 죽은 뒤에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주 볼의 혈색이 불그스레하고 건강해 보였다. 심지어 땅에 묻을 때도 악취가 전혀 풍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역병이 한 차례 지나갔음에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 수의 남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 비슷한 증상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역병인지.
1: 그치, 알아내야죠.
2: 남자들한테만 퍼지는 역병인지 아니면 살인사건인지 그 죽음의 배후를 밝히라는 교황의 명령이었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네. 남편이 아내를 죽여도 되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그 화가 나서 비롯된 행위라면 죄가 되지 않았대요. 근데 오히려 더 죄가 되는
1: 그러니까 지금
2: 아닌가?
1: 저도 눈을 약간 의심했는데
2: 그러니까 여자의 생명이 그 정도의 그 가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결혼할 때도 여자가 남자 쪽에 지참금을 가져가고 또 그 재산이 남자 소유가 돼버리는
1: 네.
2: 그래서 여자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라서 법적으로는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고 그 서류가 집에 왔을 때
1: 해석할 어떤 교육적인 어떤 부분?
2: 교육은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서류를 발견한 남편에게서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에게 아내를 훈육할 권리가 주어졌었고 그것이 남성의 의무였던 시대라서
1: 반박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네네. 그의 어떤 행실에
2: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이 너무 많았고 주변에서도 말릴 수 없었던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미스테리한 시체들이 줄지어 발견이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네. 누가 범인일지는 사실.
1: 저도 들으면서 너무 이게 웃긴 게 남성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시체가 너무 미스테리해.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범인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여자를 지목한 게 너무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2: 맞아요.
1: 느낌이 들어서 좀 아니, 웃기네요.
2: 살인마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잭더 리퍼 같은
1: 그럼요.
2: 살인마일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1: 뻔한 너무 자기들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2: 당한 게 있는 여성들의 보복일
1: 그러니까요.
2: 것이다.
1: 네.
2: 그래서 이 소설이 새 인물의 시점으로 전개가 네.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판사인 스테파노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1: 네.
2: 이 아까 로마 총독에게서 의뢰받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사인 마루첼로 박사랑 함께 수사 활동을 벌이는데요. 수사 중에 염색장애와 비슷한 증상으로 죽었다는 여관 주인도 이제 발견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명 체리 공작이라는 귀족도 같은 증상을 보이며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염색장이나 여관 주인과는 신분이 다른 거죠. 귀족은.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체리 공작의 주치의를 찾아가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안 귀족들이 막 저항을 하게 됩니다.
1: 나죠. 네. 어디 감히 나를. 네.
2: 그래서 그 로마 총독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주치의를 신문할 수 있냐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와서 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너에게 명령을 내린 건 귀족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만 수사하라고 한 것이니까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너가 할 일을 제대로 해라.
1: 되게 은밀하게 조사하라.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게끔.
2: 하지만 여기에서 스테파노는 오히려 귀족들이 공작의 사인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1: 너무 티가 나서 이것도 사실.
2: 왜냐하면 진실이 밝혀지면 가문의 명예가 그쵸. 손상될 것이고 그런 죽음의 사인은 질병이 아니라 살인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인은 이제 독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 독을 사용하는 건 악마의 소행, 또 이단으로 여겨졌는데요. 스테파노와 마르첼로 박사는 이 독극물 목록을 훑어보면서 누가 어떻게, 왜 독으로 사람을 죽였는지를 파헤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식물성 약재를 파는 여자 약재상이 아무래도 그런 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범인을 좁혀나가게 되는데요.
1: 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실 사건이 진척이 좀 느린 편이에요. 그 스테파노의 어떤 심리적인 서술도 되게 긴데 그것만 읽어도 몰입이 되게 잘 돼요. 이 신임으로 부임한 판사의 연약한 어떤 심리 상태와 그 자기한테 가해지는 압박, 뭐 공작의 총독의 압력, 그리고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거에서 자기가 이제 발끈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주인공의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성장 서사이기도 한데 좀 아픈 성장 서사. 근데 되게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2: 여성들의 폭력으로 발생한 때문에 발발한 살인 사건이지만 남성 서술로 읽히는 게 그렇게 저어되지 않는
1: 맞아요. 왜냐 그가 되게 상식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이분은 누나가 한 분 있잖아요. 스테파노. 근데 그 누이를 되게 가여워해. 누이가 과부거든요. 근데 누이가 과부인 것도 자기는 그렇게 크게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아름다운 누이. 그리고 누이한테 자기가 받은 말하자면 스테파노한테는 누이가 거의 여성의 전부로 대표가 되는데 그녀에게 받은 돌봄과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성장한 사람인데 주변에 너무 이젠 가부장적인 남성들 때문에 얘가 좀 억압받았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가정 상황 안에서 스테파노가 또 갈등하고 그게 일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는 게 되게 흥미롭긴 했습니다.
2: 두 번째 서술자는 안나입니다. 현재 임신 6개월인 상태인데요. 화가 남편인 필리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임신한 상태인데도 또 맞아가지고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뒤에 도움을 청하러 성당에 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그가 당신을 때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당신이 그를 불쾌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당신과 남편 사이의 조화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1: 네.
2: 그래서 보다 못한 하녀가 부부를 화해시켜줄 수 있다는 그 뒷골목에 있는 여성 라우라에게 안나를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라우라는 화해가 아닌 다른 방법을 소개를 해주겠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은 아마 이대로라면 곧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선수를 쳐야지.
1: 너무 프로의 언어를 갑자기. 안나는 사실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원해서 그게 너무 애처롭거든요.
2: 정말 화해하고 싶어서
1: 진짜로 갔는데. 사실 왜냐하면 그녀는 잘 살고 싶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한테 선수를 쳐야 한다고 너무 프로의 말을 라우라가 하는 거예요.
2: 하지만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게 사업이거든.
1: 그렇죠.
2: 그래서 처음에 안나는 이 방법을 거부했지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이 안나의 아빠,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상속을 일찍 받기 위해서 장인어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라우라의 말대로 선수를 치기로 합니다.
1: 그 방법밖에 없죠, 사실. 네.
2: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 세 번째 주요 인물. 네.
2: 지롤라마인데요.
1: 네.
2: 지롤라마는 백합꽃 문장이 달린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약초를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또 출산을 돕는 약재상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점성술로 귀족의 미래를 봐주거나 화장술을 판매해서 돈을 법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고 또 안젤리카라는 수양딸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딸과 하녀 한 명과 생활을 하고 있어요.
1: 네.
2: 과거에 자신이 그랬듯이 남편의 폭력과 교회의 방조 아래 맨몸으로 내몰린 하층 여성들에게 생존을 위한 탈출구인 아쿠아를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교황청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1: 여기서 이 아쿠아, 아까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물질인데 이것은 대대로 전해져 오는 무생무취의 독약이에요. 그래서 주요 성분은 뭐 비소라고 되어 있고 처음 이 아쿠아를 복용하면 이제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두 번째에는 복통, 갈증,

0: 구토, 세 번째에는 탈수와 소화기관이 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병을 앓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이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굉장히 몸살을 앓다가 뭐 복통하고 뭐 구토하고 하다가 결국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죽는 건 사실 중세가 아니라 현대인데도 우리 저희 위에 아프면 어머 이렇게 위에 아프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듯이
1: 네.
0: 너무 자연스럽게 병들어 죽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물질인데 이 약을 이제 어떤 이 중세 시대의 남성이 복용했다고 쳤을 때 사실 그분들의 평소 행실이 당연히 건강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맞아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
1: 맞아요.
0: 증상이 모두에게 반복이 되어도.
1: 뭐 평소에
0: 네, 술
1: 술을
0: 드시죠?
1: 자주 하시죠? 간이 안 좋아서 이런
0: 네,
1: 겁니다.
0: 맨날 드시죠? 뭐 이렇게 또 아내가
1: 네.
0: 답변하곤 하니까 실제로 그것이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아쿠아를 이제 판매하는 지롤라마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독약이 아니다. 여성이 이 독약을 썼을 때 그녀에게 희망을 줄수 있고 그녀에게 또 어떻게 보면 힘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병이다라고 약간 자부의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막 자부심만 있다기보다는 이런 자부를 스스로 계속 되새겨야만 사실 누군가를 죽이는 약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제정신인 상태로.
1: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물질을 갖고 있는 지롤라마가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건 결국 그녀가 범인이라는 건데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고요. 잡힌다 한 후에도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스테파노 사이의 어떤 그 갈등과 알력 다툼이라고 할까요? 누가 봐도 그 위기가 명확한데 감옥 안에서 스테파노가 지롤라마한테 굉장히 기세가 눌리기도 하는 그런 좀 싸움을 보는 것도 후반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1: 하지만 이 아쿠아는 사적 제재라는 측면에서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처벌해주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거라서 시민들이나 저희 독자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동시에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테파노랑 마르첼로 박사도 수사를 하면서 그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이 사실 끔찍한 학대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르첼로의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이거 지금 이렇게 수사하는 게 맞을까?
0: 이 방향이 맞을까 해도 결말을 다르게 내야 되는 게 아닐까, 판결을?
1: 하지만 판사인 스테파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건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고 해도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 복수나 탈출이 아무리 절실한 상황이라고 해도 다른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맞는 말이죠.
0: 맞아요.
1: 하지만 힘이 없는 여성들에게 마지막 좀 방법 처럼 아쿠아를 사용을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지롤라마와 아쿠아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독약은 은밀하게 서서히 소리 없이 퍼지기 때문에 가장 악하다고 사제들은 설교한다. 지롤라마의 독약은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리고 가장 조용하다. 하지만 이 여자들이 달리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야수 같은 남편 앞에서 칼을 들까? 맨손으로 덤빌까? 어떤 차원에서도 공정한 싸움이 될수 없다. 여기는 남자들의 세상. 이 땅의 법률과 규범은 남자들에게 유리하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밤중에 몰래 슬그머니 해치우는 것이다. 악의 존재를 믿는가? 지롤라마나 알수 없다. 인간의 본성은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선한 쪽에, 어떤 사람은 악한 쪽에 가깝다. 지롤라마가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주었을지 몰라도 동시에 다른 인간들을 구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이것이 팔레르모 출신의 교육받지 못한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역할이라고 한다.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악마의 소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남자가 남자를 위해 써내려간 신이고 지롤라마는 그런 신을 거들떠볼 여유가 없다.
0: 너무 다시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독백인데요. 세상 이 아쿠아가 이게 지롤라마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대대로 전해져 온 거라고 이제 서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여성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과 공포가 대대로 전해져 왔다는 뜻이랑 다르지 않아서 이 아쿠아가 필히 계승되어야 할 존재로 남을수록 아쿠아가 필요 없는 세상과는 멀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스테파노가 말한 거에 사실 동의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이것은 위법행위고,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렇다고 딱 종결되는 게 아니라, 그럼 아쿠아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결국 스테파노에게도, 그리고 여성들에게,

0: 남성들에게도 좋은 세상인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이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롤라마가 생계를 유지하고 또 자신과 타인의 삶을 구하잖아요. 여성의 네. 여성의 삶을 그 일이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을 죽여야만 한다는 점이 되게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있는 내내 그 지롤라마 자신도 이 일에 대한 정당성은 의심하지 않을지언정 이 일이 남기는 그 자신의 내상에 대해서는 네. 좀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심리적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서술되는 걸 읽을 때마다 새삼 그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폭력이라는 이두 음절이 사실 좀 지금은 너무 흔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폭력이 가해지는 범위도 너무 넓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일상의 한 부분처럼 묻어내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지금 세계에서 폭력이. 근데 이게 진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선명하게 좀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지 신체적 외상을 입히는 폭력이나 뭔가 정신적 내상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 아, 이거는 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이구나, 폭력이라는 거. 근데 그런 면에서 여성들은 이제 독약을 발명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물리적인 힘의 차이와 또 완벽한 증거인멸에 대한 방안이겠지만, 또 이들의 방법은 너무 고능한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아, 와중에 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뭘 보여주네, 이 여성들의 어떤 면모를.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되게 복합적으로 아팠던 독서예요.
1: 그래서 초반에 지롤라마가 자신의 수양딸인 그 안젤리카에게 이 비법을 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게 고민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자신이 딸한테 무엇을 요구하려는 것인지 되게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하지만 아쿠아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또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딸에게 반드시
0: 네.
1: 전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프긴
0: 맞아요.
1: 했던 것 같아요.
0: 지롤라마도 선택할 수는 없,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지만, 아, 아쿠아를 이제 내 대에서 끊기겠다고는 선택을 할수 없는 거예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뻔하니까 세상이 지금 앞으로도 어떠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세 주요 인물들의 어떤 처한 상황과 입장, 그리고 얽혀있는 관계들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비밀의 책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해보자면, 당시 여자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뎌야 했고, 이제 그러다 목숨을 잃더라도 이제 사회가 이를 모른 척할 만큼 인권이 이제 바닥에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처럼 출구 없는 절망 속에서 이제 아쿠아 제조법의 유일한 계승자인 지롤라마는 이제 그녀를 따르는 여인들이랑 같이 연대해서 이 비밀의 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미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독약을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약의 어떤 존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여자들끼리 연대하는 것도
1: 그렇죠.
0: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혼자라, 이게 나 혼자, 나와 안젤리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조금씩 등장인물들 말씀해 드린 것처럼 비밀 조직처럼 커뮤니티를 결성해서 서로 조금씩은 이 아쿠아를 둘러싼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마치 해리포터 호크루스처럼 계속 쪼개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여성들 모두가 약간 이 아쿠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같은
1: 네네.
0: 느낌? 그래서 법과 이제 교회가 외면한 세상에서 이 사람들, 여성들의 연대가 나눈 지식과 이제 독약이 사실 단순한 범죄 도구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을 좀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흐름이 계속 이제 이어지죠.
1: 이 비밀의 책이 실제로 책이기도 한데요.
0: 네.
1: 이 책에는 독약을 만드는 내용보다는 사실은 임신을 막는 약초, 뭐, 아니면 돕는 약초, 또 출산 후에 회복을 돕거나 출산 도중에 좀 산통을 줄여주는 그런 약, 뭐, 노화를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약처럼 이런 약조, 제조법은 물론이고 여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담겨 있습니다.
0: 이걸 보면서 이게 뭐 뭔가 소설적인 면에서 이제 진짜 아쿠아 제조법이 남겨져 있진 않지만, 이 비밀의 책에. 근데 방금 미안이 말씀해주신 그런 효능들이 사실 이제 이 시대에서 남성 중심의 의학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여성 질환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하지만 어쨌든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들이 살면서 이제 생애 주기마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성들끼리 서로 돕고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들이 생겨서 그걸 정리해둔 책이 또 비밀의 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쿠아를 둘러싼 비밀의

0: 파헤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연루된 많은 여성들이 그냥 독약에 의지한 나약한 여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이 비밀의 책의 어떤 콘텐츠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여자들이 서로의 출산을 돕고 그리고 사실 지롤라마를 찾아오는 귀족들도 뭐 그녀한테 주술적인 힘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 어떻게 보면 정신치료 상담이거든요.
1: 맞아요.
0: 현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계속 읽고 이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그 비밀의 책의 존재를 같이 따라가다 보면 결국 독자는 여성 치료사의 기원을 또 쫓게 되는 경험도 해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마녀가 존재했었다는 그 시대의 의학이 사실 마녀가 남성 의사가 하지 않은 일을 함으로써 좀 마녀로 궁지에 몰렸던 그런 역사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돈이 없고 또 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의사한테 가지 못하는 이제 민중을 돕는 이제 여성들이 있는데 이제 뭐 임신, 출산 그리고 이제 피임을 돕는 여성들을 마녀로 취급했던 과거가 실제로 이제 인류 역사 속에 있고. 그런 점들이 뭔가 많이 지롤라마나 이 책에 등장하는 라울라 같은 여성 캐릭터들을 겹쳐보게 했고, 사실 이 캐릭터들도 그때 로마 시대에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마르첼로가 됐을 것 같고요. 예, 마르첼로의 뭐 동료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스테파노랑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마르첼로 의사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스테파노만큼이나 생각이 입체적이라서 좀 선량한 편에 속하는 남성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다른 이제 교황이나 총독들은 이 여성의 신체적 고통이나 증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심리적이거나 히스테리적인 문제로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판결을 할 때에도 그녀들의 과장된 표현, 그녀들의 뭐 기분, 혹은 그녀들의 화술에 너가 말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간교 부린다.
0: 여자가 진실을 말하고, 내가 실제로 처한 상황이 어떻다고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어도 그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이제 너를 꿰어내려고 하는 술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서는 의학사에서 여성이 질병에 대해 느끼는 고통을 좀 납작하게 치부해온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 사회적 인식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도 이 여성에 대한 편견은 동일하게 작용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사회 전체가 여성을 그냥 오진한 결과 말하자면은 그래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라는 걸 보면서 아 마르첼로라는 의사가 이제 캐릭터로 등장한 게 되게 저한테는 좀 상징적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시체를 파헤치는 일이어서 의사가 필요했던 소설적 설정이었겠지만 이거를 저는 이제 그냥 여성에 대한 오진으로 판단한 이야기라고 쫙 요약을 해버리면 각각의 캐릭터들이 한 명은 판사, 한 명은 의사 이게 되게 딱딱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르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파노와 마찬가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좀더 자기 자신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테파노를 조금 더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게 되게 이제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고무적이기도 하고 판타지적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총독의 아빠 그리고 아버지의 무시로 인해서 자신의 이제 되게 오래된 야망, 판사로 성공해야겠다는 야망과 근데 그럼에도 이 판결이 맞는 판결은 아닌데라는 그 신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스테파노한테 마르첼로가 연민을 느끼면서도 되게 정확하게 한마디를 해요. 총독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건 그 법률책에 뭐라고 적혀 있건 의사인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거는 내 영혼과 내 양심이 걸린 문제고 나는 너가 그런 방식으로 판결을 지속하고 뭐 여성 수감자들을 대하는 걸 허락할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로 스테파노 자네는 자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잊어버린 것 같네 하면서 그를 떠나요. 그게 스테파노한테 같은 위치에 있는 남성이 자기한테 실망했다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신뢰하고 같이 이 일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믿고 따라가서 동료한테 이 말을 들은 게 저는 굉장히 큰 자극이자 충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왜냐면 스테파노는 진짜 초반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0: 맞아요.
1: 여성들을 감금했을 때 그래도 윤리적으로 인권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하고.

0: 맞아요. 감옥의 처우도 좀 개선해 주려고 하고, 일단 이들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요.
1: 고문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도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총독과 이 집안 환경? 자신을 대하는 형들의 말에
0: 흔들려요.
1: 몰리다 보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점점, 그 여타 비슷한 남성들과,
0: 같은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이 권력을 자기도 내가 권력 없이 10년만 따라서 선택했을 때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떨어집니다. 스테파노가.
1: 그래서 그런 스테파노의 변화를 보는 것. 네. 또 이 책에 좀 포인트이지 않았나.
0: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독자의 입장에서.
1: 맞아요.
0: 그리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는 사실 여성들보다 이해는 어떻게 될까가 되게 나중에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1: 맞아요.
0: 그럼 이 저희가 비밀의 책의 이제 주요 핵심 사건과 인물들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하나 뽑아본다면 계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쿠아가 계속 계승되는 그 현실 자체가 이 소설의 가장 큰 어떤 주제의식이기 때문에 계승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소설에서 누군가를 믿고 비밀을 건네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는 그 남편을 죽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약을 주겠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목숨을 담보로 서로 이제 비밀을 주고받는 건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아쿠아 제조법과 아쿠아를 주고받는다는 게 단순히 독과 돈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 이게 생존하는, 생존의 언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니까 이들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곧 계승인 거예요. 아쿠아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1: 살아서
0: 또 다른 여성을 또 돕고, 뭐 그 여성이 뭐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닌 곳에서 살게 하는데 내가 조금 더 기여하는 여성이 되면 좋겠고, 뭐 이런 어떤 여성의 존재가 계승되는 이미지처럼 저는 후반부에는 좀 느껴져서, 그런 계승의 키워드를 좀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1: 네.
0: 사실 생각해보면 여성들이 이런 서로의 지식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되게 위험한 저항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독약이라는 사건, 뭐 남편을 죽이는 일이 아니어도 어떤 여성들이 갑자기 모여서 우리끼리 뭔가를 배우고
1: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0: 커뮤니티하고 우리 이거를 좀 하고 애들을 가르쳐볼까 하는 게 굉장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어도 아마 이 시대 남자들은 그걸 되게 위험한 모습으로 여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실제로 이 소설 속에서는 너무 절박해서 이 독약을 나누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쿠아가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들은 되게 절박한 순간에도 서로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뭔가 그런 네트워크의 또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런 계승을 키워드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어떤 것에 과연 지금 좀 계승하고 있는지, 어떤 아쿠아만큼 치명적이고 대단한 건 아니어도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계승하고 있는 기술 혹은 내가 계승하고 싶은 기술 같은 거를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1: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
0: 네, 왜냐면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어 지금. 네. 그래서.
1: 근데 일단 기술이 있어야 계승할 수도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저한테 계승할 만한 기술이 있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았지만 계승하고 싶은, 이것도 기술이라면 계승하고 싶은 게 바로 거짓말의 기술.
0: 거짓말의 기술. 조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1: 정말 거짓말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청소년.
0: 네네.
1: 그건 물론이고.
0: 약간 생존의 그거다. 청소년기의 거짓말을.
1: 그때 완전
0: 생존템이지. 맞아.
1: 조금 덜 맞기 위한.
0: 뭘 더 얻기 위한. 용돈을 더 얻기 위한.
1: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어느 정도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0: 그쵸.
1: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거짓말의 기술을
0: 흉연해요. 아니,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계승하고 싶더라고요. 혜은님은요?
0: 너무 동의하고, 저도 이게 근데 뭔가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닌 거예요. 독약을 만드는 것처럼.
1: 맞아.
0: 그래서 그게 되게 원통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정말 쓸모가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체력이나 정신력, 회복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승이 되면 누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에너지가 되게 좋네. 뭐 되게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에너지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엄마랑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엄마가 넌 좀 태생적으로 발랄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걸 계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이런 발랄한 기질을 계승할 수 있으면 뭐 도움이 되겠지. 저도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거 말고 아까 아쿠아처럼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어떤 걸할수 있다면 상상해 본게왜 각각의 각자 자기 집안의 밥의 맛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든 뭐 엄마 혹은 아버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보통 그 집안의 최애 레시피가 되잖아요. 나를 만드는 어떤 입맛에 내 입맛에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사실 그 레시피를 텍스트로 안다고 해서 그 구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그 레시피를 했어. 엄마의 레시피를 했는데 어떤 물약을 떨어뜨리면 그 엄마의 손맛대로 음식이
1: 아, 라면 스프처럼.
0: 네, 우리 집 손맛 재현 물약 같은 게
1: 좋다.
0: 있으면 이건 조금 귀엽지
1: 네,
0: 않나?
1: 엄마 없어도 엄마가
0: 엄마
1: 해준 밥 먹을
0: 없어도
1: 수
0: 내 할머니
1: 있으니까.
0: 돌아가셨어도
1: 맞아요.
0: 할머니 된장찌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는 좀 있으면 귀엽지 않나? 계승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쿠아는 계승할수록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1: 그러네요.
0: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안나 마촐라의 장편 소설 비밀의 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너무 많은 비밀을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1: 그러네요. 그래도 아직 책에
0: 맞아요.
1: 남겨져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비밀보다는 이 사람, 이 존재들의 목소리를 듣는 재미가 진짜
1: 맞아요.
0: 커서 이 말들이 진 영화처럼 느껴져요. 소설보다 영화를 좀 읽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믿고 읽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비밀의 책에 어울리는 노래와 또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고른 노래는 윤하의 블랙홀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유명한 사건의 지평선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밑에 있는 트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앨범에서 이 노래를 타이틀보다 훨씬 좋아하거든요. 가사가 정말 예술인데, 시작부터 그 유나님이 나를 만나기 전 여긴 어땠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요. 그게 꼭이한 문장으로 지금까지 너의 시간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처럼 되게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건네거든요. 이 화자의 목소리가. 실제로 이 노래 전반의 서사가 굉장히 그 청자를 돌보고 안아주는 느낌을 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책과 이걸 페어링했을 때, 아, 사실 지롤라마와 안젤리카가 높은 확률로 아쿠아를 계속 계승해 나갈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들이 약을 만드는 장면에서 이 노래를 테마곡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뭐 지롤라마와 안젤리카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도 누군가가 아쿠아를 만들고 있다면 여자들의 사연을 듣고, 아, 그래? 너 만나기 전에 어땠어? 너 그랬구나 하면서 뭔가 위로의 물약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테마송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0: 너무 눈물 나요. 너무 벅차고.
1: 아니, 왜 가사가 그 결말을 먼저 봐버린 이야기는 아무도 관심 없는 책 같아 이러는데 이게 너무 여성들의 그때의 삶 같고 근데 화자가 얘기해요. 근데 왜 나는 그런 편을 자꾸 더 마음이 갈까? 내가 너의 곁에 함께 있어도 될까? 이거 너무 지롤라마가 수많은 여성들한테 한 얘기 아닐까?
2: 가사를
1: 가사 너무 예술이죠.
2: 쓰시나요?
1: 그런 것 같아요. 너무
2: 정말 명곡이네요.
1: 거의 이게 이런 게 계승되어야 되죠, 사실. 이런
2: 유나의 목소리와 유나의 가사가
1: 계승되어야 된다. 그러네요.
2: 제가 준비한 영화는
1: 네.
2: 셜록 유령 신부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BBC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그 셜록의
1: 네.
2: 스페셜 편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데이비드 컴버배치의 셜록을 엄청 좋아했는데
1: 네.
2: 드라마 셜록은 배경이 현대라서 셜록이 막 아이폰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스페셜 편으로 방영된 이 유령 신부는 캐릭터 설정은 그대로고 시대적 배경만 19세기로 옮겨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대의 셜록이 자신의 머릿속에 그 기억의 궁전이 있어요. 기억을 이렇게 쌓아두는
1: 네네.
2: 거기 저장되어 있는 19세기 미해결 사건으로 들어가는 설정이에요.
1: 완전 판타지적이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19세기 미해결 사건의 셜록으로 등장을 하는 사건 이야기를 해보면 에밀리아라는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머리 총을 쏴가지고 자살을 하는데요.
1: 네.
2: 그날 밤 그 복장 그대로 다시 나타나서 자신의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 일단 이미 죽었는데?
2: 네. 그러니까 유령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것이죠.
1: 네.
2: 근데 이후에도 이 유령 신부에 의한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셜록과 왓슨이 이 사건의 진실과 유령 신부를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지속되던 시기라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좋은데 책과 맞닿은 셜록의 대사가 이 유령 신부 사건의 핵심이라서
1: 네.
2: 한번 들려드리면
1: 네.
2: 이건 전쟁이에요. 인류 절반이 나머지 반에 대항하죠. 보이지 않는 군대가 우리 근처를 맴돌아요.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기르는데 멸시당하고 업신여겨지며 목소리도 내지 못해요. 투표조차 할 수 없고요. 그런데도 이 군대는 대의를 위해 나설 준비가 됐어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불평등을 바로잡으려고요. 이게 되게 책이랑 너무
1: 그러네요.
2: 잘 어울려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1: 비밀의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계승하는 것이 단순히 아쿠아 제조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드는데요. 왜냐하면 독약을 만드는 기술이기 이전에 그거를 만들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거를 사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럼 그 용기를 내기 이전에는 또 아,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야라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아쿠아 제조

기법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생각해 보면 사람이 꼭 대단한 유산만 남기며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레시피를 남기고, 누군가는 또 버티는 법을 남기고, 또 누군가는 다정과 사랑에도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계승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그리고 언젠가 어떤 마음을 또 어떤 기술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고 싶은지 좀 물어보고 싶은 독서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비밀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삶을 마음껏 건너갈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7: TBS 교통정보
8: 네, 휴 1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은 금지하시고 산사태, 비탈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을 금지합니다. 강풍에 날아갈 우려...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은 단단히 고정하고 집 주변 빗물바지가 막혀있는 곳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은 결박하고 해안가 낚시와 해양 레저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데 홍제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당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청담대교 남단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4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언젠가 슈퍼 에이저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슈퍼 에이저. 말 그대로 시간을 거스른 사람인데요. 여든이 넘었는데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은 기억력을 가진 분들을 말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슈퍼 에이저들의 공통점을 살펴봤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기본이고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무엇보다 이분들 할 일이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누구나 바라는 삶일 텐데요. 생각해보면 젊음은 나이보다도 내일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마음, 그 용기에 더 가까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넘어 건강하게 살아갈 이유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슈퍼 에이저가 이런 뜻이었군요. 네, 시간을 거스른 분들.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시간을 거스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문자 보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대부분이 슈퍼 에이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항상 움직이고 뭔가 할 일이 없나. 나선홍의 닥터스를 듣고 그냥 있지 않으시고 늘 문자를 보내시고. 네, 제가 문자 번호 그 전화번호 뒷자리도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시면은 제가 틈틈이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이렇게 안내를 못 해드리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슈퍼 에이저처럼 틈틈이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 또 할 일이 많은 분들, 바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슈퍼 에이저라는 거, 또 사는 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이 방송은 TBS FM 유튜브 채널, 그리고 TBS 홈페이지, TBS 앱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요, 안과입니다. 안과. 네, 오랜만이죠. 그 가운데서도 노안과 백내장을 집중 탐구합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눈은 카메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커지고 밝은 곳에서는 작아지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를 터뜨리면 검게 보이는 이 부분이 작아지기도 하죠. 다음 중 눈의 한가운데 있는 검은색 부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눈의 한가운데 있는 검은색 부분의 이름. 네, 보기 준비했습니다. 1번 동공,

1번 선호공, 3번 축구공, 4번 형설지공. 네. 오늘 공짜로 끝나는 그런 보기를 드렸네요. 1번 동공, 2번 선호공, 3번 축구공, 4번 형설지공.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선곡이 또 궁금해지죠. 자, 공짜로 끝나는, 네, 뭐가 있을까요?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공짜로 끝나는 이 노래. 야,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이 노래의 제목과 같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선미입니다. 주인공.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1: TV에 스마트폰, 컴퓨터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눈을 쓰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글씨가 흐릿하다, 빛이 번져 보인다, 이런 변화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노안이라고 넘겼다가 백내장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삶의 선명도를 지키기 위해 꼭

0: 개그우먼들하고 네. 어, 이분들하고 좀 제가 방송을 많이 했는데 네. 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그분의 우리 양 원장님이 또 동생이시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 커밍아웃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네. 네, 개그우먼 우리 양희성 씨의 또, 예. 네.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희성 씨가 이제 저랑 예. 라디오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양희성 예. 씨가.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참 예, 인연이 이렇게
1: 그러니까 예, 저도 있을 수가 있나요?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네. 나선홍 아나운서님.
0: 근데 어쩜 그렇게 시치미를 딱 떼고 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 어 그 누나의 예. 예, 뭔가 좀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1: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아, 재밌을 그래. 땐 더 재밌습니다. 또.
0: 아, 그래요? 예. 네. 하지만 오늘은 건강정보 프로그램이라.
1: 예.
0: 네.
1: 진중한 마음으로.
0: 아니요. 즐겁게 네. 하셔도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네. 네. 아, 좋아요. 네. 어, 지난 12월에 예. 겨울에 출연을 하셨는데 예. 청취자 2775번님께서 예. 그때 원장님 방송을 들으시고 예. 어, 문자를 주셨어요. 눈에 좀 문제가 있으시다고. 예. 그래서 그때 뭔가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보셨다고 요청을 주셨거든요. 2775번님 오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면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지호 원장님은 한 번 딱 이렇게 예.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 그 인상이 깊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네, 네. 자, 요즘에 그 좀 예. 어, 오늘 노안과 백내장에 예. 대해서 네네.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릴 텐데 노안은 누구나 오는 거죠?
1: 어, 다 오죠.
0: 그렇다면 백내장도 누구나 옵니까?
1: 오긴 하는데 정도에 따라서 아. 이거를 조치를 해야 하는지 네네. 안 해야 하는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예. 어, 뭐 80, 90 넘어서까지도 예. 백내장 없이 건강하게 사신 분들도 계신가요?
1: 오, 많으시죠.
0: 아, 많으시군요.
1: 예, 예. 네. 많으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네.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백내장이 네. 좀 오히려 여러 아.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0: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1: 예,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네. 자,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제 야외 활동 많아졌는데 계절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증상이 다르죠?
1: 어, 예. 네. 확연히 다르고요. 네. 이제 봄과 가을에는 아무래도 꽃가루, 아,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 결막염. 네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영장도 가고 하니까 아. 예전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이런 이제 눈병이나 결막염.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난방.
0: 난방.
1: 예, 난방하고 또 밖에 나가면 찬바람 불잖아요.
0: 또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1: 예, 그래서 네. 건조증 환자분들이 주로 많으시고요. 아. 그 외에 다른 질환들은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계절을 네. 타서 발생하지는 네. 않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노안과 백내장 궁금하신 분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지금 TBS FM 유튜브 채널 열어놓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TBS FM을 치셔야 됩니다. TBS만 치시면 시민의 방송 너튜브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TBS FM. 이렇게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요.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면 그냥 노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이 노안과 백내장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제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안이라는 거는요. 우리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되는 게 수정체거든요. 네. 근데 이 수정체가 깨끗하긴 한데 그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0: 아.
1: 탄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중기능이 안 되는 거거든요.
0: 자, 탄력이 떨어진다면 예. 이게 마치 공처럼 생긴 그런 건가요?
1: 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모형을 좀 가져왔는데
0: 아, 네네.
1: 이렇게 지금
0: 네, 카메라 좀 줌인은 안 되죠. 저희가 예. 지금 인력이 이게, 이게 아, 우리 피디님이 예. 예. 줌인, 아, 줌아웃 예. 말고 오케이. 예.
1: 정면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네. 옆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평평하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0: 아,
1: 카메라 렌즈.
0: 즉 뒤쪽이 볼록한 건가요?
1: 예, 예. 그래서 아, 이 초점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네. 얘네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0: 네네.
1: 자동 조절 렌즈처럼. 그런데 이게 딱딱해지니까 아. 중기능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래서 특히 네. 이 땡기는 게 어려워서 근거리 보시기가 어렵고
0: 아.
1: 또 가까이 보다가 멀리 보려면 초점이 빨리 맞춰줘야 하는데 네네. 옛날부터 좀 잘 안 빨리빨리 맞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좀 노안 증상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이게 노안은 노안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가까운 게 잘 보이거든요.
1: 아, 그거는요.
0: 네, 잘못된 그러니까, 거죠?
1: 아니요, 맞습니다.
0: 네?
1: 그게
0: 네.
1: 우리 나

0: 선홍 아나운서님께서는
1: 네.
0: 기본적으로 근시가 있으신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근시가.
0: 근시는 타고난 게 가까운 게잘 보이는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를 잘 보게 했다가
1: 네네.
0: 이제 안경을 써서 초점을 멀리로 보내놨을 때
1: 네.
0: 이거를 이제 줌인을 해가지고 당겨와야 하는데
1: 정확하십니다.
0: 예, 줌인이 안 되시는 거세요.
1: 아,
0: 그래서
1: 줌인.
0: 안경 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게안 보이면 노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아.
0: 그리고 이제 백내장의 경우는요.
1: 네.
0: 이 수정체가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깨끗해야 하는데
1: 네.
0: 보시면 이렇게 뿌옇게 되는
1: 아.
0: 거를 백내장이라
1: 자, 정
0: 하거든요.
1: PD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 네, 지금 뭐 이렇게 서서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좀 땡겨 주십시오. 네.
0: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되면 이 경우는 멀리도 뿌옇게 보이고 가까이도 뿌옇게 보이세요.
1: 아,
0: 그리고
1: 완전 뿌였네요.
0: 안경을 껴도 이 뿌연 거는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1: 아.
0: 증상이 회복이 되지가
1: 그러면
0: 않습니다.
1: 저게 뿌옇게 되는 게 갑자기 확 번집니까? 아니면 서서히 나타납니까?
0: 대개는 한 100분 중에 90분에서 95분 이상은
1: 네.
0: 천천히 진행을
1: 아, 천천히
0: 합니다.
1: 진행됩니까?
0: 그리고 아주 일부에서만 조금 있던 백내장이 갑자기 확 진행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백내장 초기에 뭔가 약물이나 이런 걸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0: 이제 좋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1: 네.
0: 저희가 이제 약물을 통해서 안약을 통해서
1: 네.
0: 그 백내장이 진행되는 거를 좀 늦출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늦출 수 있다.
0: 좋아지기는
1: 그럼
0: 현실적으로
1: 언젠가는
0: 어렵습니다.
1: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0: 그래서
1: 아.
0: 이제 그게 심해지면 많이 불편하면 수술을 하시는 거고
1: 네.
0: 어느 정도 지내실 수 있으면 그냥 지내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안경 착용 중인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근시가 있어서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고, 안경을 낀 상태로는 조금 이게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이래서 다초점 렌즈를 저도 최근에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깜빡 잊고 그냥 다른 안경을 쓰고 왔는데, 참,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0: 아,
1: 적응하는데.
0: 불편하죠.
1: 네.
0: 저도 좀 많이 써서요.
1: 안 그러세요?
0: 그런데 이건 뭐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냥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예.
1: 아, 그렇군요. 이게 그렇다면 렌즈로 노안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게좀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0: 이게 이제 정확히 좀 짚어드리면요.
1: 네.
0: 요즘 이제 소프트 렌즈 중에도 이런 이제 노안을 좀 잡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하는데요.
1: 아.
0: 노안을 좋게는 못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소프트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요.
1: 네.
0: 이 소프트 렌즈 안에 동심원상으로 근거리 초점, 중거리 초점, 그 원거리 초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볼 때는 근거리 초점을 이용하고
1: 네네.
0: 이제 멀리 볼 때는 원거리 초점을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초점이 섞여 있다 보니까
1: 네.
0: 이런 원리 때문에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하시고 약간
1: 그렇군요.
0: 뿌옇게 보이시는 증상도 좀 있으세요.
1: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백내장, 이제 흔한 질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 가장 큰 거는
1: 자외선.
0: 자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 아.
0: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나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1: 네.
0: 그 외에 이제 이런 자외선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신 질환 아니면
1: 전신질환.
0: 당뇨
1: 당뇨.
0: 아니면 이제 뭐 스테로이드와 같은 이런 약물을 드신다든가
1: 네.
0: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백내장이 좀 생기실 수 있는 게좀 가속화되실 수가
1: 그러면
0: 있습니다.
1: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좀 가속화되기 쉽다.
0: 그래서 특징적으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1: 네.
0: 백내장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생기는 백내장 타입들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젊은 분들에서도
1: 네.
0: 이렇게 당뇨가 있으시면 좀 빨리 생기기도 하세요.
1: 젊은 분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당뇨 말고 어떤 또 경우로 옵니까?
0: 사실 이제 최근에요.
1: 네.
0: 보면은 40대뿐만 아니라 이제 30대 환자분들도
1: 아, 그래요?
0: 오시고
1: 30대도요?
0: 백내장을 진단을 하고 정말로 이제 수술까지 이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일단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당뇨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1: 아, 당뇨.
0: 아니면은 또 이제 요즘 야외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스포츠 활동 같은
1: 네.
0: 거. 외상.
1: 외상.
0: 아니면은 이제 뭐 아주 드문 얘기긴 한데 안구내 뭐 렌즈 삽입술 같은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2차적으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좀
1: 아,
0: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당뇨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좀 당뇨, 아니, 백내장을 좀 늦출 수 있는 거는 선글라스라든가 이런 것들.

0: 착용함으로써 늦출 수
1: 아,
0: 있는
1: 너무
0: 거 아니에요?
1: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선글라스를 웬만하면 끼려고 하고요.
0: 네.
1: 선글라스를 못낄 때는 정말 이러고 다닙니다.
0: 아,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려요?
1: 예. 선글라스를
0: 그
1: 못낄
0: 정도로?
1: 때는, 예.
0: 그래도
1: 그래서
0: 빛이 들어오잖아요.
1: 그래도 그거 안 하는 것보단 나니까.
0: 아, 네네네. 그, 많은 분들이,
1: 예.
0: 그, 전에 한번 우리 양 원장님 말씀하셨나요? 그, 밖에서는 선글라스가 되고, 실내 들어오면 환해지는 거
1: 네.
0: 있잖아요. 그거는 자외선 차단이 아니고 직사광선이라면서요?
1: 가시광선. 예,
0: 가시광선.
1: 빛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색 차단을 해주니까요. 눈부심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물론 눈부심이나 이런 불편함도 중요한데 자외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자외선 코팅이 잘돼 있는 렌즈를
0: 그거
1: 꼭
0: 괜히
1: 착용하시는
0: 했어요.
1: 게 좋겠습니다.
0: 저도 이제 몇년 전에 그걸 했던 적이 있는데, 양 원장님한테 듣고 나서, 참,
1: 아마 거기에 자외선 코팅이 잘돼 있지 않을까요?
0: 그리고 한 가지 선글라스에 관해서 궁금한 게
1: 예.
0: 있었는데,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5년 이상 된 오래된 선글라스, 이게 괜찮습니까?
1: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되고 하면 이제 따뜻한 이런 이런 환경에 노출도 되고 그리고 기스도 많이 나잖아요.
0: 흠집.
1: 그러면 예, 그러면 오히려 그 자외선에 더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한 2, 3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하시는
0: 교체를 하는
1: 게
0: 걸로.
1: 예, 권장되는 상황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이 당뇨 질환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닥터스 진행하면서 나오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모든 이 병의 원인이 당뇨에서 출발하는 게 맞네요.
1: 저도 당뇨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네.
1: 안과적으로도 정말 안 좋거든요,
0: 아,
1: 당뇨가.
0: 그렇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노안과 백내장 상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입니다. 자, 그러면 노안과 백내장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팻말이 없나요? 자, 팻말 빨리, 갖고 들어오세요. 팻말. 팻말.
1: 제가
0: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1: 예.
0: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우리 작가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작가님, 들어오세요. 입장.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생방이 또 위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뭐 틀리면 X 들어주시면
1: 알겠습니다.
0: 되겠습니다. 자, 모두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돋보기를 오래 쓰면 눈이 더 빨리 나빠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세모.
0: 세모.
1: 예, 세모.
0: 세모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오.
0: 5군요. 세 번째입니다. 안구 운동으로 시력이 향상되면 돋보기도 필요 없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네, X.
0: 오, 그래요. 엑스군요. 백내장 수술 후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오.
0: 네, 옵니다. 안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40대부터는 국가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안과 정기 검진도 1년에 한 번씩 챙겨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오입니다.
0: 네, 옵니다. 자, 돋보기를 오래 쓰면 눈이 더 빨리 나빠진다. 세모.
1: 예.
0: 그러셨어요?
1: 예.
0: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 자, 저희가요, 그 나이에 맞는 적절한 돋보기를 착용하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본인의 그 도수보다 훨씬 더 높은 도수의 돋보기를 착용하시면 노안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게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1: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맛보기 안경 해가지고
0: 왜 그죠?
1: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0: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다그 돋보기가 있는데 그거는
1: 예.
0: 일회성이고.
1: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에 가보면 돋보기가 착용해보시면 되게 시원하고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0: 높은
1: 예.
0: 거.
1: 그런데 이제 그런 돋보기를 착용을 하시게 되면요. 장기간 착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돋보기가 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눈의 어떤 이런 조절력이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공장이 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빨리 굳고 노안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돋보기 이 맞추실 때도 안과에 가서 이제 그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1: 예,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0: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요,
1: 네.
0: 그 현재 본인의 두수 상태, 그리고 노안의 정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이를 좀 고려를 해야
1: 나이요.
0: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절하게 고려해서
1: 네.
0: 안과에서 맞추시는 게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자, 여기서 또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요즘 100세
0: 네.
1: 시대잖아요. 그러면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가면서
0: 네.
1: 점점 더 노안이 심해지는지 아니면 어느 연령에 가면은 그게 그냥
0: 멈추는지
1: 멈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0: 한 60세 정도까지는 노안이 진행을 하다가요.
1: 네.
0: 그 이후부터는 거의 굳어 있다라고 보시면
1: 아,
0: 됩니다.
1: 굳어 있다.
0: 예.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준기능이 없다.
1: 준기능이 없다.
0: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1: 아,
0: 되시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그러니까, 노안을 최대한 좀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좋은데, 그거는 또 사람 마음대로 되는
0: 그거
1: 게
0: 안 됩니다.
1: 아니잖아요.
0: 예.
1: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다. 오, 그러셨어요. 결국은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0: 예,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께 비유를 좀 해드리는데
1: 네.
0: 유리창에 기스나 흠집이 나면 그 유리창은 더 깨끗해질 수가 없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혼탁이 심해지거나 불편해지시면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럼 수술은
0: 예.
1: 과거에는 이게 엄청 아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0: 네.
1: 최근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0: 사실 최근에는 수술 시간도 되게 빨리
1: 몇 분, 얼마나.
0: 이거 뭐 개인차에 따라
1: 아,
0: 다르는데
1: 그렇군요.
0: 한 10분에서 한 20분
1: 그렇게
0: 이내면
1: 짧아요?
0: 예예 예,
1: 아,
0: 수술은
1: 그렇군요.
0: 예 거의 끝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럼 회복하는
0: 회복하는
1: 시간은
0: 거는
1: 얼마나
0: 물론 환자분 그 백내장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데
1: 걸려요? 네.
0: 보통은 다음 날 일어나시면은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1: 아, 그러면 병원에 잠깐 하루 정도는 입원을 하시는 겁니까?
0: 반나절 정도
1: 반나절 정도.
0: 계셨다가요, 예,
1: 네.
0: 귀가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와서 이제 보통 저희가 수술 후 경과를 보는데
1: 네.
0: 되게 그때 되시면, 오, 깨끗하다라고 많이들 하세요.
1: 그 정도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는.
0: 그게 이제 사실
1: 이렇게
0: 엑스퍼트냐
1: 얘기하면,
0: 아니냐에 따라
1: 네.
0: 좀 다른 것
1: 아,
0: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 할것 같았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 수술이라면, 네.
0: 네, 상당히 중요한 수술이거든요. 그럼에도
1: 그렇죠.
0: 불구하고.
1: 아이, 그럼요.
0: 가장 기본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예.
1: 고난도지만, 또 그거를 우리 양주 원장님께서 아주, 네. 잘해내시니까. 네.
0: 예.
1: 그렇군요.
0: 결과는 좋으세요,
1: 네,
0: 다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안구운동으로 시력이 향상되면 돋보기도 필요 없게 된다. X 그러셨어요. 이 안구운동 요즘 많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안구운동 하는 방법 뭐, 많이
0: 많이 나오죠.
1: 나오더라고요.
0: 예.
1: 네, 어떻습니까?
0: 그런데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1: 네.
0: 안구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1: 네.
0: 좀 쉼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를 좀 푸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1: 네.
0: 그걸로 이런 탄력이나 이런 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어서
1: 네.
0: 그 돋보기를 뭐이 운동을 통해서 안 쓰게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1: 심지어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으로 눈을 단련하는 훈련도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 거꾸로 만들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자꾸 눈에 힘을 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증명된 방법은 아닙니다.
1: 네. 그 너튜브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사람을 혹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봤더니 뭐 실명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다든가. 근데 그게 뭐
0: 아, 그거는요.
1: 네, 또
0: 그러니까,
1: 다른 얘기입니까?
0: 이제 저희가 저녁에 특히 이제 급성 녹내장이 올수 있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1: 아,
0: 저희가 봤을
1: 그렇군요.
0: 때.
1: 네.
0: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새벽에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면은
1: 네.
0: 급성으로 녹내장이 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있으세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그게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1: 네.
0: 특정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긴 합니다.
1: 네. 아무튼, 그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불빛은 우리 안구에 정말 치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요.
1: 네.
0: 일단 그 어두운 곳에서 형광등, 밝은 형광등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1: 아, 형광등 계속 보면,
0: 예, 아무래도 눈
1: 예.
0: 자체가 되게 피곤하죠.
1: 그렇죠.
0: 그리고 또이 자체가 각성 효과를 가져와서 수면의 질에도 되게 좋지는
1: 아,
0: 않거든요.
1: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뇌가 계속, 아, 이게 계속 밝은 상태로
0: 자극을,
1: 있으니까 잠을 자더라도 눈은 계속 떠 있는 듯

0: 예, 그래서 이런 수면적인 측면에서도 좋지는 않고, 그리고 눈 건조증이나 피로 측면에서도 좋지가 않기
1: 아,
0: 때문에, 예,
1: 그렇군요.
0: 어두운 곳에서 보시는 것보다 만약에 보실 거면은 좀 밝게 해서 보시는 게더
1: 아,
0: 좋겠습니다.
1: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그래서 왜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 밖에 두고, 자야 된다. 그 얘기가 그
0: 아,
1: 얘기였군요.
0: 예, 일리 있는
1: 아, 일리
0: 얘기입니다.
1: 있는 얘기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백내장 수술 후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오, 그러셨어요. 네. 자, 지금 뭘 준비하셨는데.
0: 아, 제가 저희 환자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이제 이런 수정체 낭이라는 이런 집 안에 있거든요. 백내장이 수정체가. 근데 이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이 안에 인공으로 만든 수정체를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수정체 낭에 단백질이나 이런 게 끼면서 혼탁이 오세요. 그래서 백내장 하기 전처럼 다시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후발 백내장이라고
1: 후발
0: 합니다.
1: 백내장. 아, 그러니까 좀 다른 부위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니 이거 수술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항의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0: 보통은 그러시는데 그 저희가 이제 설명 잘 드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저희가 이제 수술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주 얇은 혼탁된 막을 레이저로 톡톡 통증 없이 터트려 드리거든요.
1: 아, 그럼
0: 그러면
1: 없어집니까?
0: 바로 해결이 되기
1: 아,
0: 때문에 그렇게
1: 그렇군요.
0: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저 양정 원장님은 참 환자분들께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참.
0: 그렇습니다.
1: 아니, 참 친절하고 그냥 뭐 동네 형이나 오빠처럼 이렇게 해 주시니까 환자분들이 참뭐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0: 제 모토가 병원에 왔을 때 편안하게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1: 누나랑은 참 많이 다르다.
0: 아, 그러신가요?
1: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안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40대부터는 국가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안과 정기검진도 1년에 한 번씩 챙겨야 된다. 오, 그러셨어요. 당연히 가야 되겠죠.
0: 그럼요.
1: 안과에.
0: 저희가 이제 4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눈의 노화도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치과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 받으러 1년에 한 번씩 뭐 가게 되고 그런데 안과를 1년에 한번 가기란 또 쉽지 않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도 관리를 잘 하잖아요. 저희가 요즘은 워낙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냥 검진한다는
1: 검진한다는
0: 생각으로 한
1: 생각으로.
0: 번씩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시력만 재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뭐, 그 바람을 확 주는 그거 뭐죠?
0: 안압입니다.
1: 안압,
0: 그러니까 우리
1: 검사.
0: 혈관에도 혈압이 있듯이 눈에 빵빵한 정도를 보는 게 안압입니다.
1: 그게 어느 정도, 그러면 눈의 탄력을 보는 겁니까?
0: 그래서 눈이 너무 빵빵해지면은 이제 그게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 시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적정한 안압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1: 순간적으로 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좀, 쉽진 않더라고요.
0: 훅 들어오죠.
1: 자, 양지호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안과 백내장 알아보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이쪽으로, 궁금한 점들, 짧게 이렇게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2부에 친절한 상담실로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불편함 없는 선명한 시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과 전문의 양지호 원장님 모시고 안과 질환, 그 가운데 노안과 백내장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양 원장님도 그 네. 하루 종일 이제 환자분들의 눈을 들여다보시잖아요. 네네. 혹시 뭐 직업병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까?
2: 아, 사실 제가 환자분들 건조증 이런 질환들 많이 치료를 해드리는데 네. 저도 눈을 하루 내내 쓰잖아요.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미경 보고 네네. 진료하고 수술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건조증이 사실 환자분들보다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예, 예. 그럼 틈틈이 이렇게 예. 인공눈물을.
2: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중간에 좀 밖에 좀 네. 먼 산 바라볼 수 있으면 좀 바라보고요.
1: 아, 먼 산을.
2: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눈 깜빡임이 이 집중하고 있다 보면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깜빡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 그래도 그렇구나. 안 되면 인공눈물 한 번씩 넣고
1: 네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예. 우리 양 원장님처럼 이렇게 좀 먼 산을 본다든가 예. 좀 깜빡깜빡한다든가 이런 예. 눈 운동 예. 수시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예, 그냥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불편함도 많이 완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7번님이요. 원장님, 스마트폰을 보고 나서 건물이든 간판이든 보면 뿌옇게 보였다가 좀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이 증상은 무엇인가요? 제가 노안이 일찍 와서 인공눈물을 넣고 있거든요.
2: 아, 노안과 인공눈물이 사실 별개이긴 하신데요. 네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면은요. 일단은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네. 갑자기 멀리를 보게 되면 노안이 오게 되면 그 초점 이동이 빨리빨리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여기 어디야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게 뿌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안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게 되면 눈 깜빡임이 많이 줄어드세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건조해지고 그 건조해진 것 때문에도 이렇게 뿌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딱 노안이다 뭐 건조증이다라기보다는 그 노안과 건조증이 아마 같이 겹쳐서 그렇게 뿌옇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가급적이면
2: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중간중간에 깜빡깜빡을 좀 깜빡깜빡.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2: 예, 우리가 깜빡깜빡. 그러니까 우리 뭐 음식물을 먹을 때도 오물오물해야 침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눈 입장에서도 이렇게 네. 감고 있거나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는 깜빡깜빡을 해야 자극이 되면서 그 눈물이 좀 적셔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깜빡깜빡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775번님. 저는 황반변성으로 주사를 여러 번 맞았는데 시야가 흐리긴 합니다. 완치가 없다는데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계속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약이 없다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경 쓰면 글씨는 잘 읽고 있어요. 이러셨습니다.
2: 이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 안에 망막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 조직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화산이 생겼다라고 비유를 해드리면 돼요.
1: 화산이요?
2: 예. 그래서 그 화산이 폭발을 하면 네. 저희가 주사를 통해서 좀 다독여서 좀 정리를 해주는 거고.
1: 아, 분화구. 예.

0: 예, 분화구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 이제 그때는 저희가 치료로 주사 치료를 해서 좀 치료를 하고요.
1: 네.
0: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얘가 이제 잠잠해지면 이제 그때는 좀 주사를 좀 띄었다 맞으실 수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그 주사가 가장 중요한 치료이고
1: 네.
0: 주사를 통해서 시력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요.
1: 네.
0: 주사 맞으실 때 많이 좀 힘드시긴 하지만 의료진의 그 처방에 따라서 좀 잘 주사도 맞고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4179번님. 안경을 계속 쓰다 보니까 땀도 나고 코가 아파서 필요할 때만 쓰는데요. 이렇게 썼다 안 썼다 하면은 시력이 더 안 좋아질까요? 그러셨어요?
0: 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1: 그래요? 그렇군요.
0: 네, 오늘 질문 잘 주셨고요.
1: 네.
0: 그 정확하게 답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사시라든가 약시라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경을 무조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1: 큰 문제가 없다.
0: 예.
1: 네, 네. 뭐 평소에 이렇게 활동할 때는 안경 쓰시고
0: 예.
1: 뭐 이렇게
0: 필요할 때는 네. 뭐 돋보기 쓰시고
1: 네. 예.
0: 하여튼 필요할 때 위주로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안경을 쓰셨다 벗었다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8743번님이 노안 수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0: 혹시 나이가 몇인지를 제가.
1: 아, 추가적으로 그러면 예. 그 나이를 좀 적어 주십시오. 자, 다음.
0: 네.
1: 네, 질문 먼저 갈게요. 자, 1951번님이 넣으면 노안이 개선된다는 안약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0: 네.
1: 병원 가면 처방받을 수 있나요?
0: 예, 처방.
1: 이게 나왔습니까?
0: 해드릴 수 있고요.
1: 네.
0: 그게 이제 이 노안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는 건 아니고요. 동공을 좀 작게 만드는 약입니다.
1: 아, 작게
0: 그래서
1: 만든다.
0: 이 초점 심도를 넓게 해가지고 좀 그 약을 사용했을 때는 좀 근거리 보는 게 좀 더 용이해지고요.
1: 네.
0: 또 약을 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우리 환자분께서 도저히 돋보기를 우리 청취자분께서 도저히 뭐 돋보기를 쓰시는 게 불편한 상황이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1: 네.
0: 약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약을 뭐 수시로만 이렇게 넣게 되면은 조금 눈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0: 근데 아주 저농도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도 다 큰 문제 없다는
1: 네.
0: 거를 판병하고 나왔기 때문에
1: 네.
0: 큰 문제는 없어요.
1: 그렇군요.
0: 예.
1: 네. 자, 아까 그분은 노안수술 물어보신 분 40대 후반이시라고 합니다.
0: 아, 40대 후반이시면 저 같으면 노안 수술 안 하고
1: 네네.
0: 그냥 불편한 대로 지낼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1: 네. 이게 수술하는 게 뭐 다
0: 왜냐면은 그 수술이라는 게 그
1: 네.
0: 우리 뭐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1: 아.
0: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네. 이제 백내장이 생기셔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셔야 할 때 그때 노안 교정 수술을 같이 고려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1: 네네.
0: 같습니다.
1: 네, 아직은 너무 걱정하지
0: 예.
1: 마시고요. 네. 자, 그리고 4198번이 마스크 쓰면은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나요? 그러셨어요?
0: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 마스크 위쪽으로요.
1: 네.
0: 그 김이 올라가잖아요.
1: 올라가죠. 네.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꺼풀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런 눈꺼풀 염 오면서 건조증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그래서 마스크를 좀 요즘에 뭐
0: 예.
1: 지하철 타고 그러면 꼭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0: 네네네.
1: 네네.
0: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불편하시면 좀 빼고 지내실
1: 네.
0: 수 있을 때는 빼고 지내시는 게 더
1: 네.
0: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3842번님 안녕하세요. 가끔씩 짧은 시간 눈 초점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 이거 왜 그런 걸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안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이 눈 동자 흔들림이.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1: 네.
0: 그게 아니면 좀 많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좀 초점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한번 안과에 방문하셔서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피곤해서도 그럴 수가 있죠.
0: 그럴 수 있죠.
1: 네. 예. 네. 자, 9918번님.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다가 없어지곤 해요.
0: 네네.
1: 자, 비문증 말씀하시는
0: 예,
1: 것 같습니다.
0: 예.
1: 비문증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가요? 그러셨습니다.
0: 비문증은 보통 한 40에서 50대 이후에 그 유리체라고 해서 눈 안에 그 계란 흰자와 같은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노폐물이 발생하면서 비문증을 느끼

0: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
1: 네.
0: 저희가 이제 비문증을 왜 한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하냐면 간혹 망막 열공이라고 이 망막 박리의 전구 단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망막 열공이 있을 때도 그 비문증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심코 아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 망막 열공이 뭔가요?
0: 망막이라는 아주
1: 네.
0: 중요한 신경 조직이 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우리가 방으로 치면은 벽지 같은 거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 벽지가 구멍이 나는 경우가
1: 구멍이 나는
0: 있어요.
1: 경우.
0: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모르고 놔두면은 방치하면 그 벽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응급 상황이 되세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안과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요문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생겼다 안 생겼다 하나요? 아니면 항상 생기게 되나요? 그러셨는데 비문증 말씀하신 것 같아요.
0: 비문증이 만약에 이제 생기게 되면 눈 안에 그 노폐물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도 흰머리 있으면 거울 보고 매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많이 보이네, 안 보이네 이렇게 하듯이 우리 머리에서 그 비문증을 무시를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많이 느낄 때도 있으시고요. 어떨 때는 좀잘안 느끼시는 그런 시간도 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갑자기 비문증이 늘어났다. 안 보이던 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안과 방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날파리들이 그
0: 예.
1: 뭐 한두 마리 왔다 갔다 하다가
0: 예.
1: 갑자기 10마리 이상 정도 되면
0: 예. 그러면
1: 바로
0: 무조건
1: 가셔야 되겠죠.
0: 한번 바로 오셔서
1: 네.
0: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방금 들어온 문자 1274번님. 네. 백내장 수술하기 전 당화혈색소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셨는데 아마도 당뇨 때문에
0: 예,
1: 그러신
0: 아무래도
1: 걸까요?
0: 이제 당뇨로 인해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1: 네.
0: 혹시 이제 그 수술 후에 다른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까봐 예, 일단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마
1: 네.
0: 당뇨 관리 차원에서
1: 네네.
0: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 같고요.
1: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0: 예,
1: 있다면
0: 좀 어느 정도 관리하고 하시자 아마 그런
1: 아, 그런
0: 개념으로 예,
1: 개념으로.
0: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자, 그리고 8821번님이 남편이 백내장 수술을 고민 중인데 주변에서 눈 수술은 겨울에 해야 한다. 아니다. 뭐
0: 네.
1: 여름엔 아 같은 말이군요. 여름엔 안 좋다. 같은
0: 예.
1: 말을 해서요.
0: 예.
1: 계절에 따라 수술 결과 차이가 있나요? 그러셨어요.
0: 이것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그런 인식이 좀 있으셔서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들 하시려고 하세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계절에 따른 수술 결과 차이는 없습니다. 워낙 요즘은 수술 술기가 좋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없고 다만 여름에 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눈에 물이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예, 샤워나 이런 머리 감는 거 이런 게좀
1: 네네.
0: 불편하실 수 있는 점이 있겠습니다.
1: 아,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겨울에?
0: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고민하신다면
1: 네.
0: 가을 정도나
1: 가을
0: 겨울에
1: 정도.
0: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7138번님. 백내장 수술 후에 스마트폰이나 TV는 언제부터 봐도 괜찮을까요? 수술 후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행동도 알려주세요.
0: 아, 예,
1: 그러셨습니다.
0: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 후에 TV나 뭐 스마트폰 보시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1: 네.
0: 오래 보시게 되면 건조증이나 이런 이제 그 많이 피로해지시거든요. 그래서 한 오래 보시지는 말고 한
1: 네.
0: 30분에서 40분 정도 잠깐 보시고 좀 쉬었다가 보시고
1: 네.
0: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 네. 수술 후에는 뭐한 일주일 정도는 좀안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또안 보실 수는 없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는 하셔도 가능하시고요.
1: 네.
0: 가능하면은
1: 네.
0: 좀 피하시는 게더
1: 거리를
0: 좋지
1: 두시는
0: 않,
1: 게
0: 예,
1: 좋겠죠.
0: 좋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945번님 안구 건조증이 잘 개선되지 않는데요. 레이저를 맞으라고 누가 그러던데 레이저로
0: 네.
1: 개선이 되는지요? 그러셨어요?
0: 이제 정확하게는 IPL이라는 광치료거든요.
1: IPL이요?
0: 예, 우리 피부과에서도 IPL 하신다고
1: 네네.
0: 많이
1: 네.
0: 하시는데요. 그 IPL 그 세기를 엄청 약하게 해서요. 요 눈꺼풀 주변에 IPL을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1: 네네.
0: 그러면은 그 이게 심부까지 그 온도가 전달이 돼서 눈꺼풀 주변에 있는 기름을 좀 녹여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기름이 우리 눈꺼풀에 잘 돌게 해서
1: 아.
0: 윤활을 하게 해서 좀 효과를 보는 치료이고
1: 네.
0: 제가 임상 쪽으로 보면 한 10분 중에 8분은 확실히 부드럽다.
1: 개선이
0: 네.
1: 네네.
0: 그리고
1: 되는군요.
0: 눈물약을 기존에는 달고 살았는데
1: 네.
0: 뭐 한두 번이나 뭐 요즘에는 안 낸다.

0: 네, 그러시고요. 한두 분 정도는 그냥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 하셔서,
1: 네.
0: 만약에 건조증이 워낙 심하시면, 그,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한번 치료 받아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누리실 수는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저 안구 건조증 그 앓고 계신 분들은 이게 또 상당히 삶의 질과도 직결이 되기
0: 그럼요.
1: 때문에,
0: 예.
1: 네, 이런 경우는 좀 계산할 수 있다면,
0: 예.
1: 네,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0: 받아보시는
1: 것
0: 것도 뭐
1: 같습니다.
0: 전혀 위험하지는 않으시니까요.
1: 네. 자, 그리고 9350번님, 손주 사진 찍는 게 낙인 68세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진 초점 맞추는 것도 어렵고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노안과 백내장은 동시에 오는 경우도 많은가요? 그러셨어요?
0: 아무래도 이제 백내장이 와서 수정체에 혼탁이 오면요. 당연히 탄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백내장이 오면 대부분은 노안도 같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아, 손주 사진 찍는 게 낙이신데. 네.
0: 네네.
1: 자, 그리고 6205번님, 50대 후반 자영업자입니다. 손님 응대할 때 가격표나 계산 화면 초점이 늦게 맞아서 괜히 나이든 티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노화는 누구나 오는 거라지만 늦출 방법은 없을까요? 네, 좀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0: 예, 비법이 있으면 저도 하겠는데요. 아, 노화는 사실 그냥 우리 흰머리 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뭐 누출 사실 비법은 없는데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 후에 노안이 심해졌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1: 아,
0: 많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상당히 그 스트레스가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네.
0: 스트레스 매니지를 관리하시는 게 그나마 좀 우리가 노안 관리를 하시는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1: 네.
0: 듭니다.
1: 요즘 그 자영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든 시기인데
0: 예.
1: 이렇게 저 손님 응대할 때좀 빨리빨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마음
0: 네.
1: 같지 않으니까
0: 맞습니다.
1: 이게
0: 여러모로
1: 또,
0: 좀 힘드실 수는
1: 네,
0: 있겠습니다.
1: 힘내시기
0: 예.
1: 바랍니다. 자, 그리고 7909번님, 밤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본 후에 주변을 보면 검게 보이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셨어요?
0: 이게 우리가 이제 밝은 빛 보고 주변을 보면은
1: 네.
0: 까맣게 잘안 보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상황에서 밝은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우리 눈이 과하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다 그거를 활성화해서 다 써버리게 되면 순간 이제 이그좀 저장을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게 블랙아웃,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는
1: 어둡게
0: 경우가
1: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인
0: 예시적인
1: 거죠.
0: 현상이고 가능하면은 좀 밝게 해서 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 PC로 이제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할때 보면은 불을
0: 예.
1: 끄면 이제 아무래도 화면이 더 게임 하는데 워낙 뭐더 이렇게 잘 보이는지
0: 그리고
1: 모르겠습니다만은
0: 예.
1: 그거 좋지
0: 안
1: 안
0: 좋.
1: 좋죠.
0: 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아이들 학생들도
1: 네.
0: 가능하면은 좀 밝게 해서
1: 그걸
0: 하고.
1: 좀 예방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안경이라든가
0: 뭐 요즘 이제 그
1: 블루라이트.
0: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게좀 도움은 될수 있으나
1: 네.
0: 아직까지 그 의학적으로
1: 네.
0: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주실 수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1: 네네.
0: 필수로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자, 3109번님, 원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0: 아, 원시가요. 원래 젊었을 때는 나 1.0이야, 1.2야, 1.5야 이랬던
1: 네.
0: 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깐만 이거 좀 모형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1: 아, 좋습니다.
0: 싶은데요.
1: 네네. 자,
0: 예.
1: 3번 카메라 우리 정
0: 네,
1: PD님.
0: 여기
1: 아,
0: 있습니다.
1: 바쁘죠?
0: 원시라는 거는
1: 네.
0: 우리가 보면은 이 망막이라는 필름 뒤쪽에 초점이 맺히는 거거든요.
1: 아.
0: 그런데 저희가 가까이 볼 때는 초점을 멀리 볼 때는 초점이 이 망막에 맞춰야 하고요.
1: 아,
0: 가까이 볼
1: 그렇군요.
0: 때는 초점이 앞쪽에 맞춰야 하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초점이 뒤에 있더라도 이거를 이 수정체 기능이 좋아서 다 당겨서 잘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안이 오게 되면 이게 당기는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1: 떨어지니까.
0: 그래서 멀리 보는 것도 힘들고 가까이 보는 것도 많이 힘드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필요하시면 안경이나 돋보기를 통해서 좀 생활의 불편함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게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0: 네네.
1: 아, 그 뭐,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0: 예,
1: 이렇게.
0: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이 참 공평한 것 같다고.
1: 아이고, 네.
0: 젊었을 땐 되게 좋으신 눈이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이제 이게 나이가 드시면 조금 불편함이 좀 생기시는 게
1: 네네.
0: 원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이 우리 눈이 마치 그 우리 흰머리 나는 거랑 비슷한 자연

0: 일반적인 현상이다.
1: 네네.
0: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예, 되는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동공이었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8555번님, 5763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8700번님, 2453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건강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습관 한 가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선글라스.
0: 아, 선글라스 꼭 끼십시오. 네.
1: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눈 깜빡임. 평상시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0: 깜빡깜빡. 이렇게
1: 깜빡깜빡.
0: 하면서.
1: 네, 네.
0: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BNC 안과 의원 양지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저는 내일 오후는 안 합니다. 내일은 개표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네, 맞죠? 네. 자, 그래서 내일 오후는 방송이 나가는군요. 그거는 네 나가고 저는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개표 방송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K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0: 의원. 안의원.
3: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 상식인데요.
4: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3: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9: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8: 아, 네, 죄송합니다.
1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12: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조금 전 오후 5시를 기해서 서울 전 권역에 오존주의보는 해제됐는데요. 경기 남부권과 중부권 또 충남 서산에는 아직은 오존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내일이 지방선거 날 당일이자 공휴일이라 도로는 일찍부터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서초터널 출구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도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 있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 했던 고장차는 방금 전에 치워졌지만 성수대교부터 고장차 지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 습도는 4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내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돌 철거 현장에서는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로 처리 작업이 계속되면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분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이 지방선거 날이자 공휴일이라 외곽으로 향하는 차량도 많은데요.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데 종암분기점에서 구리 나들목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반대 도시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 데는 구리나들목부터 하월공 램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 성동분기점부터 사근램프까지 또 기름램프에서 홍은램프와 연희램프와 성산램프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진출램프가 각각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

동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더냐.
3: 너무
2: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 이상으로 올라서 평년 기온보다 높았는데요.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으로 올라서 덥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일이자 휴일을 앞둔 오늘 평소 화요일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와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총 20km 정도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 습도는 51%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 feel it fade. Your love is fading. I feel it fade.

C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

0: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0: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6월 3일입니다. 오늘 꼭 투표하러 가시죠.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퀸, We are the champion.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6월 3일이네요. 오늘 투표하시죠? 아, 물론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저도 사전투표했습니다. 투표하신 여러분들이 챔피언입니다. 아, 이거 무슨... 황PD, 이거 무슨 싸이 노래 가사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 투표하시고, 투표 에피소드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을 드리잖아요. 네, 사장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그 투표한 거 저 투표했습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무조건 그날은 뭐 10잔이든 100잔이든 커피를 다 쏘겠대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인증샷을 어떻게 뭐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분 너무 쿨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사연만 투표했다라고 사연만 그냥 보내주시면 그분들한테는 무조건 보내주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황정호 PD가 저도 주시나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날만큼은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저 투표했습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신 분은 저도 보내주신다 그러고 황 PD한테도 보내주신다 그러고 또 우리 여러분 그 저기 지금 답글을 해주고 있는 막내 보조 작가 있죠? 뒤끝 작가. 그분한테도 커피 다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은 무조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월 4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네요. 4일이나 5일쯤. 고마워요.

Rage on Get the Machine, Killing in the Name. 이어서 나자렛, Love Hot 두 곡 들으셨습니다. 나자렛 Love Hot은 8485님께서 신청을 하신 곡이고요. 투표가 얼마 안 남았네요. TBS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권디, 오늘도 출석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권디도 몸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5486번님. 아, 비가 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사연 모두 고마워요.

로드 스튜어트, 매기 메이. 이어서 서울 전자음악단, 서로 다른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그저께 7007번님께서 그 빛과 소금,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아, 이 곡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신청을 해주셨고, 그날은 선곡이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제가 어저께 하루 정파 방송으로 쉬고 오늘 틀어드리겠습니다 했었죠. 이분 끝에 전 락에 관해서 잘 몰라서요, 새벽 공감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공부를 하고 계시다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부담스럽고. 네, 듣겠습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아.

0: TBS 캠페인
1: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터널.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화재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위험한데요. 터널 화재 시 입구에 내려오는 진입 차단 장치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미 터널 안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차를 이동하기 힘들 땐 갓길로 옮긴 뒤 엔진을 끄고 열쇠를 놓아둔 채 대피하고요.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연기를 등진 채로 유독가스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Green Day, Bird of Broken Dreams. 이어서 Allman Brothers Band, Ramblin' Man. 두 곡 들으셨습니다. Allman Brothers Band는 442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내일이 투표일이네요. 진짜 이 투표에 관련돼서 사연이 진짜 들어오네요. 네, 4424번님도 그 투표하셨다고 꼭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 와니 컴퍼니 사장님께서 모든 분에게 커피를 쏜다고 하니까. 7373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출석합니다. 고마워요. 0511번님, 권디 감기 얼른 나으세요. 덕분에 많이 웃고 즐거웠어요. 최고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사연 주신 분들 고마워요.

잭슨 5 I'll Dare 이어서 스콜피온스 윈드 오브 체인지 들으셨습니다. 이 윈드 오브 체인지는 우리 황종호 PD가 신청한 노래입니다. 좀처럼 선곡을 스스로 잘 안 하는 분인데 오늘은 꼭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곡 밀령 Heart of Gold 흐르고 있지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투표장 가시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2: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휴 더워.
6: 더워.
5: 왜 이렇게 덥냐.
6: 너무
7: 왜 이렇게 더운 거야.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날이자 휴일 아침인 오늘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는 한산한데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인데요. 이천나들목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3, 4차로가 통제 중이고 이후로 부곡나들목 부근 2, 3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가 3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곳을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상남 3터널 안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데요. 내촌과 내린천유기소 구간 안개가 짙게 껴있는 만큼 더욱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나들목 부근 2, 3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D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0: 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휴일 아침답게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는 대부분의 구간 수월한데요. 사고 때문에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나들목 부근에서는 약 1시간 전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도 2, 3, 4차로 3개 차로 막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로 통행만 가능하다 보니까 사고 지점 앞두고 1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 부곡나들목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4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고 지점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한남과 신탄진 구간 양방면 1차로에서는 휴일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계속되는 만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2도, 습도는 64%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휴일 아침 합계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의 소통 상태가 좋은데요. 고속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이 끊이질 않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바람나들목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고 사고 차량들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화성휴게소 부근부터 한 2km 구간 제속도를 못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나들목 부근 2, 3, 4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로 통행만 가능하다 보니까 사고 지점 앞두고 2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데요.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김천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한남과 신탄진 구간 양방면 1차로에서는 휴일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물건이 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금방 사라져버리지만 좋은 사람과 나눈 식사, 또 낯선 곳에서 보낸 하루, 아이와 함께 웃었던 순간은 추억이 되어 오래 남으니까요. 물론 모든 경험이 완벽하진 않죠. 예상과 다를 수도 있고 좀 고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 어긋난 순간까지도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이 경험을 쌓으려면 구매력이 있어야겠죠. 돈 관리는 그래서 결국 내 경험의 선택지를 늘리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구매력을 쑥쑥 키워드리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